그래서 말이죠. 날마다 평안을 뺏기는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확실한 처방전을 남겨줍니다.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이죠. 전신갑주 하니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옛날 군인들이 입던 이 무거운 갑옷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휘둘려 우리 마음이 주눅들지 않도록 중심을 꽉 잡아주는 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비교하게 하는 불안으로부터 내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또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입니다. 내 감정과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그냥 맡겨두면요. 우린 그냥 넘어지고 다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영적 갑옷을 든든히 챙겨 입고요. 어깨를 딱 펴고 문을 나서볼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Victory in Jesus.

담페크싱어즈의 빅토리 인 지저스 함께 하셨고요. 소프라노 신영옥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무장시켜주는 것 같죠? 앞서 우리가 겪는 소소한 영적 전쟁, 일상에서의 영적 전쟁일 뿐 아니라 은근히 우리를 조여오는 세상의 물질주의, 비교의식도 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귀는 거창한 무기를 들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친한 사람의 은근한 자랑을 통해서 또는 SNS 속 화려한 다른 사람의 일상 속에 숨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존감과 평안을 슬쩍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겠어요. 세상 기준에 맞춰 아등바등 맞서 싸우면 이건 뭐 십중팔구 지게 돼 있죠. 이럴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네, 오늘도 주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며 어떤 유혹과 싸움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연주곡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손재석의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방이 온통 푸른 물결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푸르고 평안한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요. 연주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Amazing Grace 이승입니다. 1년의 반이 흘러갑니다. 와, 정말 빠르죠? 모진 풍파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10계명 중 제2계명이 있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도 약속을 지켜서 이 엄청난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그리고 이어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미국의 복음 찬송 작가 마일스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네오스카이노스,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역할과 섬김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하고 계신가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여서 나의 인생길이 평안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늘 감사하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음성을 듣기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남은 6개월 동안 축복이 가득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Give Thanks 그리고 축복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이죠. 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우리의 창조자, 우리 가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도 나누고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한국 최초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해오신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의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997님, 친정어머니 소천 때에 계속 찬송 틀어드리고 기도하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니 편안하고 평안하게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진짜 은혜입니다. 네, 8235님, 저희 목사님도 지금은 편찮으시지만 오래전에 샘물 호스피스 교육받고 봉사도 하셨다고 하세요. 꼭 필요한 귀한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460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 잘 살려고만 아등바등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천국 소망 잊지 않고 지금부터 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비우는 삶. 네, 응원합니다. 5776님. 살아온 삶이 죽음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 죽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할 때에 인격의 하나님 만나 감사하며 살고 있네요. 호스피스 모든 관계자분들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 가득한 그런 삶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방송 들으시며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샌마로스피스 원주희 목사님과 마더와이즈 코리아 김은영 사모님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물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그거를 허락 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죽음은 죽음이고 치료는 치료인데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단계가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대화가 나올 수 있는데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1: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 병원까지 오시기까지는 많이 갈등을 갖고 갈까 말까 이렇게 네. 하시다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래도 여기서 한번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오세요. 적극적인 치료를 여태까지 해오신 거죠. 그러나 그 적극적인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의사가 판정을 거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더 빨리 떠나실 수가 있으니 지금은 중단하는 게 답입니다라고 하는 게 요즘 모든 의료진들의 그런 종합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 보는 분들의 지혜예요. 그랬을 때 나는 그렇지 않고 거기 안 가고 치료하는 곳에 갑니다. 라고 하면 그건 선택이니까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갔다가 기도원에도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다른 치료 중심의 병원에 가서 또 좋은 약도 여러 가지 써보기도 해요. 그거 하라 안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실 때까지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절망하지는 마세요. 그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돌봐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두려움도 잘 가라앉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전하죠. 그래서 기독교적 죽음관과 우리 다른 곳에서의 죽음관은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적 죽음관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시간이 갈수록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멀리서 들리는 찬송 소리가 내가 마음이 편해. 그래서 그때 처음 찬송 듣고 조금씩 조금씩 예배당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예배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것뿐이에요. 미리 선입견을 갖고 이건 이 사람은 도저히 안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희는 순종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분위기를 잘 그렇게 만들어가는.
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호스피스 센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런 센터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1: 그 가정이나 이런 데 있을 때 혼자서 그 고통을 견디고 두려움을 견디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도 지쳐버리고 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겠다. 그게 바로 호스피스의 정신이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너무 지쳐서 가족도 먼저 쓰러질 정도가 되면은 그건 다 집안이 지금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도 되고 네.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도움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저희같이 독립형 호스피스로 오셔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다가 살만하시면 또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고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나 가족의 배경이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 네, 뭐 제도나 이런 기관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 받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환자도 힘들지만 그리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들, 그 멤버들도 지칠 수도 있다, 힘들다 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같이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1: 그러니까 가족이 옆에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아주 같이 지쳤어요.
2: 네.
1: 또 집에 데리고 모시고 왔는데도 지쳤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먼저 쓰러질 정도가 돼. 네. 그래서 저희는 가족도 다 함께 우리 살자. 그래서 오셔서 쉬시라고. 이제 이런 세 가지 기능. 집의 기능, 병원의 기능, 그다음에 교회 기능이 잘 이루어질 때 평

0: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십니다.
1: 네.
0: 끝까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샘물호스피스 성교회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가족들도 또 그 이후로 케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을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2: 가족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
0: 네.
2: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떠나면 어떻게 되나. 네. 나는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올 때, 위기죠, 위기.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안 돌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한 시간 돌봐드릴 테니까 잠깐 가서 목욕도 하시고 좀 쇼핑도 하시고 좀 쉬었다 오세요. 그런 것도 봉사예.
1: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 지금 해주신 게 꼭 호스피스 센터 아니어도 그래. 가정 안에, 그러니까 친구든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2: 할 수 있어.
1: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한두 시간만 일주일에 그렇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서.

0: 시간을 좀다 별도로 가질 수 있게 쉼을 가질 수 있게
1: 좋습니다.
0: 도와줄 수
1: 네, 목욕 좀 하고 오세요.
0: 네.
1: 머리도 좀 손질하고
0: 그러네.
1: 오세요. 잠도 좀푹 쉬고 오세요. 그 지치는 부분을 도와줄 때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져. 우리 팀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조금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오세요. 또,
0: 쉴
1: 바람
0: 틈을
1: 쐬고 오세요.
0: 드리고 좀숨쉴 틈을 드리도록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2: 서로
0: 네.
2: 해주면.
0: 근데 참 그런 시간이 되면요. 좀 어그러져 있는 그런 관계들, 좀 상처받았던 거, 이런 걸좀 이렇게 화해하고 싶은데 이 환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입이 차마 안 떨어지고 그렇게 보내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가족이 얘기하기는 무척 힘든 거예요. 근데 환자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상황을. 그런데도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지치셨죠? 가족 좀 쉬고 오세요. 그렇게 한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어줘요. 말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다는 것그 자체, 또 가족을 쉬게 해준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을 때 이제 봉사 오신 분에게 얘기해. 사실 저는 다 상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무 힘들까 봐 제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닌 천국이 있다는 소식을 붙들고 마지막 살아가세요 할
0: 참.
1: 때 얼굴이 확 펴요.
0: 네. 목사님은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시간, 어떤 것이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1: 일단은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제일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죽으면 끝이고 헤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안 믿었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믿었어요. 둘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결국은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역전이 됐죠. 이 세상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역전이 된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이곳에 왔는데 내 가족도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라. 내 형제 다섯이 있다고 전해달라 그래요. 지옥에 계신 분이나 천국에 계신 분이나 소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분들은 나 같은 곳에 오지 마. 천국에 있는 사람은 나 같은 곳에 오면 좋아. 그게 떠난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원을 알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0: 거의 2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강의 듣고, 티칭 받고, 이제 저의 장례식 순서도 제가 뭐 찬송가도 다 골라놨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 여행을 떠나든지, 그러니까 집을 오랫동안 비게 되면은 집을 다 정리하고 나가요.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죽음이 언젠가는 올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알게 되면서, 긴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소유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목사님 통해서 그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될수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짐을 많이 안 남겼으면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목사님께서 같이 그 호스피스 센터에서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환자 장례 그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녀들 아니면 가족들 남은 가족들이 후회되는 그런 생각들 가진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요?
1: 그런 생각을 하죠. 좀더잘

0: 돌봐드릴 것, 좀
1: 네.
0: 더 참고 살 걸,
1: 네.
0: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죄책감을 갖고만 살 것이 아니라 떠난 사람의 소원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잘 힘있게 사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떠나신 분들의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떠난 분들의 남겨진 흔적들이 치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떠나면 그 방을 치우질 않아요. 그대로 놔둬요. 부모가 떠나셔도 부모들이 쓰시던 것들을 치우질 않아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저는 이제 할 때가 됐으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유가족 모임을 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오셔서 3개월 전에 떠나신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위로 잔치를 해드리면서 예, 그런 것들로 정리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집에 할아버지 물건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물건들을 조금 정리하고 너희들이 쓸거 쓰고 버릴 거 버려라 했더니 아이들이 그 어머니 다 구닥다리인데 그냥 버리세요 그랬대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떠난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랬을 때 서로 도와주면서 이게 시간이 필요해. 어떨 때는 1년이 필요하기도 하고 2년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말씀도 많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웰빙 목회만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내느냐 하는 목회만 하지 말고 또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웰에이징 프로그램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떠나는 사람의 마음도 살펴야 되니까 웰다잉 프로그램도 교회가 좀 운영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요람 이전서부터 무덤 이후까지를 복음으로 책임지는 그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죽음이 잘 준비돼야 잘 살고 잘 늙어갑니다.
2: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은 원주희 목사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 어떠셨나요? 어떤 마음에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했고요. 보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3: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어떤 자세로 섬길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디모데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은 구만리 장천 하늘에 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비유들을 들어서 영적이고 신령한 교훈으로 이끈다는 데서 이해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는 깨끗한 도구로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툼보다는 온유함으로 일깨워서 생명의 진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부분의 어둠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용상 결론을 따로 맺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 21절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왕에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 적절히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라는 거지요. 식구가 많은 집일수록 더 많은 그릇이 필요하죠. 각각의 그릇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주인의 사용에 적절하고 요긴한 도구가 될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도구가 될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나니 요즘 1인 가족으로 사는 가정들이 많은 형편에서 별로 실감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최소한 3, 4세대 할아버지, 노할아버지까지 함께 어울려 사는 집에서는 참으로 그릇들의 종류도 많고 그릇이 많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큰 집에는 했는데 예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설 같은 명절 때나 중요한 행사를 가질 때 주로 모이는 종갓집을 이르는 말로 들리지만 이 땅의 어느 집보다 큰 집은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표현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인류 중에 과연 어느 집, 어느 가문이 하나님의 집보다 큰 집이 있을까? 예수도의 피를 나눈 온 인류가 함께하는 가정이요 집이기 때문에 참으로 큰 집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했는데 어려서 살던 저희 집에만 해도 금속성을 가진 그릇은 육이라고 하는 놋그릇이 주로 사용되었고 사기그릇, 토기는 물론이고 나무그릇도 여러 종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여기에 거론되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사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릇의 종류도 참 많았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크지 않은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도 지체들이 이렇게 그릇들처럼 귀중한 역할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또 당장에는 꼭 있어야 할 그릇이 없는 것도 안타까움입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종류보다 중요한 것이 또한 쓰임에 있어서도 각각 다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가치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향에 따라 사용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릇의 사용에서 귀하고 천하게 사용되는 것이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항상 밥상에 오르는 그릇이 중요하겠지만은 예전에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을 때, 예전의 화장실입니다. 겨울밤에는 두꺼운 옷을 걸쳐 입고라야 갈수 있기 때문에 방 안에 사용했던 놋이나 사기로 만든 요강 같은 것. 천한 것 같지만 사실 잠을 잘잘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귀한 그릇이라는 데서 금과 은의 그릇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한 그릇이지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인데 앞구절의 표현과는 또 다른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집인 교회는 어두움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천국은 빛으로 비유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이나 또 23절에서 24절은 거기에 빛이 쓸데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라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늘 정결함과 깨끗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깨끗함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 깨끗함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인데 앞에 내용과 연결을 한다면 이단 사상, 즉 예수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 일반적으로는 또 삶의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예전

마찬가지로 넋그릇을 사용하는 시기에는 명절이나 큰 일을 치르는 집에서는 녹이 쓴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사용하던 그릇의 표면에 빛을 잃어버린 녹그릇들을 내다가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삭은 기와조각을 가루를 내가지고 집에다가 물기를 발라가지고 안팎을 이렇게 닦죠. 그러면 그 녹그릇이 마치 황금처럼 빛이 나요. 스텐그릇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신식그릇이라서 귀신이 접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스텐그릇 제쌍에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순인 겁니다. 지금은 제쌍에 스탠드 안 쓰죠.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21절 중간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감격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될 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쓰임받는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는 그릇은 거룩할 것이라는 의미로 예전에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던 모세의 얼굴에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나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내용이고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둘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여 하나님께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또 다른 한 곳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히브리서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것은 복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셋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게 가능함을 배웁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씻으라고 내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가지를 따르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피해야 할 항목과 반대로 따라야 할 신앙의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생명 없는 혈기에서 나올 수 있는 변론이나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역시 경계를 듣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 가지 당부를 보게 됩니다. 피하고 따르라 버리라 하는 직접적인 표현들을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이죠. 먼저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당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젊음의 때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식욕, 음식에 대한 욕심이고요. 지식에 대한 탐구의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뒤에 연결되어지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고 또 지식을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욕구이지만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으로 유명하면서도 지식과 명예에서도 넘어설 사람이 없는 초월할 사람이 없는 솔로몬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자신의 경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개개인 서로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협력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 하반절인데 이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였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역사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본래 육신으로 난 사람은 아담의 계보를 따라 난 사람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노력들은 하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고 믿음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신뢰라면 사랑은 용납할 수 없는 대상까지 포용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고 화평은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와 화평을 얼마나 바라고 기대하셨던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로마서 5장 10절에 증거하는데도 확인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3절인데 이것은 디모데 전후서는 물론이고 디도서에서도 거듭 반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경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4장 7절, 6장 4절, 6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4절, 디도서 3장 9절, 그리고 오늘 또 23절이죠. 가까이는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했지만은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서의 신앙적 토론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변론이나 다툼이 무익한 것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본래에 쓰여진 낱말은 어리석고 하는 것이 교육받지 못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였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에서 어긋나고 예수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무지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어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쓸데없는 교리 논쟁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결국 불화와 싸움밖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이런 무익한 일을 잘도 하려고 시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하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일꾼들이나 백성들이 부정적인 형편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형편에서가 아니라 좋은 관계나 형편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도 오로지 그들이 그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복음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그들을 생명의 진리로 이끌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4절인데 주의 종은 대개 아까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는 대로 다니엘서 9장 6절에서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아모스서 3장 7절에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 인류를 위해 나타날 메시아에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는 나의 의로운 종이 그랬고 신약성경에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도의 종으로 쓰이고 있는 내용들을 로마서 1장 1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에서 봅니다. 결국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위임받은 중보자로서 나타내야 할 행동을 제사장적인 역할에서 모습이 이래야 함을 격려하는 겁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모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명칭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을 따르자면 다투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적인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말씀이죠.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꼭 같이 취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교사가 학생과 다투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못 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했는데 본래 온유는 천국 백성의 성품임을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우리의 스승이요 구세주이신 예수도의 성품이 이러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이런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다면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스승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냥 구별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런 권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 역시 세상 지식을 잘 전달하는 교육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 원리를 잘 전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그럼에도 이것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붙여지는 권면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5절에
한 것으로

온유의 한계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들을 본받아 온유하려고 애써보지만 이 거역하는 사람들, 본래적인 의미는 반대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훈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가르쳐서 상대가 가진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자세는 쉽지 않은 것임에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5절 하반절이거든요. 사실 회개는 사람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순절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회개는 단순히 마음으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즉 현재의 상태를 옳지 못함을 깨닫고 탕자처럼 일어나서 돌이키는 결과까지 이를 때 비로소 회개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치가들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곧잘 표현합니다. 그들의 과정이나 결과를 볼 때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들먹이느냐 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을 핑계대는 데서 꼭 갔습니다. 그럼에도 옳지 못한 정치가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신앙의 사람들은 영혼을 들먹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임마누엘의 자세로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가져다주는 결과가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6절인데 여기 그들은 당연히 건전하지 못한 잘못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 쓰였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처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실적인 현실을 돌아보도록 한다는 중요한 역할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상태에 있음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런 상태에 그대로 머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남인 겁니다. 이런 은혜의 역할을 야고보가 칭찬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산채로 사냥하여 잡다라는 낱말이 쓰여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도 한 번은 과거에 이런 과정을 거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사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반드시 산채로 포획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다면 그 다음은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는 26절 하반절입니다. 잘못된

0: 신앙의 상태에서 올바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가르치는 교훈을 보고 그들이 거기에서 회개해서 돌이켜 하나님께 바르게 사로잡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입으로 여러 번 얘기하는 것보다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결국 잘못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의 귀중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0-3589-0675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a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여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이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니 나도 맛있게 먹고 있고 정말이지 좋을 때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좋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 사랑하니까 I love you Jesus. 오늘도 찐찐하게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 볼까요? 마커스의 내 마음 다해 찬양할 준비 되셨죠? Ready, go!

우리는 살려고 삽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일평생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까지 나오다가 유턴합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살겠다. 네, 사세요. 사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살려

하면 살리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말씀 따라서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잘 살아봤어. 잘 살아봤어. 예.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며 팀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웅제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보냅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운전자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선 안에 자로 잰 듯이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는 정직 스타일. 내가 내리기 편해야 하니까 운전석을 더 넓게 주차하는 난 소중의 스타일. 옆차가 주차하기 편하고 내리기 쉽게 기둥에 바짝 붙인 넌 소중의 스타일. 마지막으로 주차선을 무시한 채 기분 가는 대로 주차하는 그러면 안 돼 스타일. 그러면 안 돼 진짜. 예.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에 속하시나요? 저는 넌 소중의 스타일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기둥에 붙여서 나오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요. 아, 오바스럽다. 네, 오바네요. 그 정도로 남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은 성향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할 때도 기둥에 바짝 붙여서 주차한 차 옆에 주차를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분도 분명 나 같을 거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불편을 주고 싶지 않은데 간혹 상황에 의해 아니면 나의 실수로 피해를 주고 불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며칠이 힘듭니다. 민감도가 높은 거죠.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영적인 민감도가

공감도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고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는 죄든 그 죄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께 매일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청결한 자가 되겠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도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아 콰이어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플레이트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윤상은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메들리,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생명수 강가에 들으셨습니다. 이번 연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십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몰아서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가는 길 참 낯설고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 속에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통과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통과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교만이 싹이 틀까 싶어서 싹이 올라오기도 전에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잘했죠? 어떻게 잘랐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100점만 통과되나요? 아니죠. 기준치가 있잖아요. 60, 70, 80점 이상이면 통과. 내가 엄청 잘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잘못된 것이 없어서 통과가 아니라 기준치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 100점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부족한 자를 써주심에 그저 감사하자. 우리에게 100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할렐루야. 우리 모두 화이팅! 가시게요. 찬양하면서요.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 조립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끙끙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던 어떤 분이 여기에 한번 꽂아보시겠어요? 아까 꽂아봤거든요. 근데 누구세요? 예, 저는 이걸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의심 없이 그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부르심에 걸맞은 일을 멋지게 하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말이죠. 책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부르심은 일회적 사건일 수 있지만 부르심을 사명으로 인도하는 건 인내와 준비의 시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짠! 하고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뒤집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스스로 조바심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유함에서 비롯됐다고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20절 말씀이에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숨겨짐의 시간을 통해 성숙해지며 다윗처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최적의 자리에 두셨음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송가 545장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맡겨진 자리가 최적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열 덩이를 진에 있는 네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또 이 치즈 열 덩이도 가지고 가서 내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아라. 형들이 모두 잘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다음 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목동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가지고 이새가 말한 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진을 떠나서 싸움터로 나아가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부르심에 걸맞은 일을 멋지게 하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말이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부르심은 일회적 사건일 수 있지만 부르심을 사명으로 인도하는 건 인내와 준비의 시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짠! 하고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뒤집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스스로 조바심의 감옥에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최적의 자리에 두셨음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4540번님, 다음 주 주말에 있는 영화부 성경학교 준비 6시간 하고요. 조금 전에 집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네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로, 섬김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사역 준비하고 계신 모든 청취자님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Dra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한이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910번님 사연 주셨어요. 저는 교회 청소 다녀와서 쉬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은 비 준비하시니입니다.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정말 중요한 사명 감당하시고 꿀같은 휴식을 취하시는 중에 방송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오늘 방송 중에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짝짝이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갑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전해 들으신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위클레시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이었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제작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나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부르심에 걸맞은 일을 멋지게 하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말이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부르심은 일회적 사건일 수 있지만 부르심을 사명으로 인도하는 건 인내와 준비의 시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짠 하고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뒤집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스스로 조바심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유함에서 비롯됐다고 증거합니다. 숨겨짐의 시간을 통해 성숙해지며 다윗처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최적의 자리에 두셨음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종친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순매하고 약속에 하기로 종친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한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이어지고 우산을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는 계절인데요. 장마는 사실 불편함이 많습니다. 빨래도 잘 안 마르고요. 또 출퇴근길 운전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 괜히 축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비가 있어야지 숲이 더 푸르러지고 또 메마른 땅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죠.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큰 비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또 이번 장마를 통해서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나무에 내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괜히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하지만 비는 또 언제나 반가운 것만은 아니죠. 그렇듯 우리의 삶에도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날처럼 그런 날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도 우리 인생의 장마의 철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장마가 지나야 우리 세상의 숲도 더 푸르러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또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또 크록스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 마음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보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비가 그칠 때를 앞당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때도 우리의 조급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클래식콰이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더 라이트 워십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오늘의 워십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었습니다. 아, 장마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장마철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마른 장마도 있고 비가 언제 내릴지도 알 수 없는 게 장마철이니까 우산을 꼭 들고 다니시는 것이 또 큰 힘이 되는데요. 그 우산이 있기에 우리가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비를 견딜 수는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를 막아주고 계신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죠. 우리의 삶에 비를 막아주시고 또 빗속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현아 씨의 그 피가 김한빛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노인팅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미안한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홀리조이 워십의 목마른 내 영혼 주 음성 외에는 찬송과 메들리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근세 철학자 중 프랑스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이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한때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결정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상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한 가지만 봐도 그는 참으로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1980년 봄에 그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명은 폐암이었죠. 그때 그의 나이가 75살,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죽음을 앞두고 평소와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며 온갖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언론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그토록 부르짖었던 샤르트르가 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그것은 사르트르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자랑이 샤르트르라면 독일의 자랑은 바로 본회퍼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를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죠. 그는 감방문을 나서면서 함께 갇혀있는 동료들에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지극히 평온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십시다. 그 모습을 보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샤르트르와 본회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회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39이라는 비교적 짧은 일기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의 관문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생의 축복과 내세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중등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어서 들으신 찬송 워킹 프레이즈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본문의 이삭은 이 세상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가 경건하여 아무 실수와 허물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랄 땅으로 피난 갔을 때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의 혹해서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삭의 실수와 허물에도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 애와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커지고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김석균 작곡집 중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고난과 절망과 실패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손을 떼었거나 등을 돌렸거나 당신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0: 내십시오.
1: 지치고 사는 내 영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최미희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장차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자신의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역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죠. 아직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때 이삭은 자기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들들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놓치지 마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품은 꿈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장차 오게 될 일에 대해 마음껏 축복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남궁송옥님의 믿음의 고백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그는 원래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허름한 건물 지하실이었고요. 그 건물에는 쥐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쥐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죠.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귀찮은 쥐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밤 꿈에는요. 쥐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재미있게 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쥐를 소재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쥐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미키 마우스를 소재로 한 그의 만화는 전 세계 어린 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그는 그 돈으로 환상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입니다. 이와 같이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계속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꿈이 목사님 생전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말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사십시다. 아브라함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삭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품은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워킹 프레이즈의 음성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박수정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삭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 아들,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복받은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삭의 말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이삭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사명감에 투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흔히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고요. 그러나 사실은 공부해서 남주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권입니다. 우리는 바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아서 남주자. 복 받아서 남주자. 이것이 바로 복의 유통자여 복의 샘터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덩어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이에 브라카. 너는 복 그 자체다.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 성경에서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야곱의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이간데 저를 쓰시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양치는 목자로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신 바 되자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듯이 쓸모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샘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인해 천하 만민이 모두가 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워킹의 축복송.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삭의 삶이 그러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샘물입니다. 축복의 복덩어리입니다. 마음껏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녀 또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축복을 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평강 내게 있으라. 샬롬.

0: T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7월이 왔네요. 여름의 기세가 사뭇 등등합니다. 이제 장마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공식 용어로는 퇴출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여하튼 긴 비가 지나간 자리는 찌는 듯한 볕과 후끈한 공기로 채워지죠. 역시 여름은 힘든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식물들에게는 저 뜨거운 햇볕과 불쑥불쑥 쏟아지는 빗줄기가 자라는 데 자양분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 계절에도 변함이 없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이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꿈이라 하고 허황된 것들을 좋지 않나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말만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헛된 일들이 많아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이 되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지는지요. 여러분의 은혜에 담긴 사연과 우리 주님의 따뜻한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시간이기에 그렇죠. 2089님 사연입니다. 시그널송 나오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나올 때 아, 참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친구 같은 극동방송 들으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이곳이 편안하고 쉼을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참 요즘 세태가요. 쉼이 없는 세태예요. 끊임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냥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와 있으니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편히 묵상하며 쉴 때가 언제인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세태가 돼버렸는데 우리 극동방송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구나. 그냥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이거 뭐 틀리지 않은 생각이죠, 여러분. 편하게 사연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 들으면서 아 참 평안하다.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들으면서 아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다시 한번 2089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런 열린 마음으로 살도록 하자고요. 한웅재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해가 저희 뭐 재봉틀 앞에서 저 옷 짓지 않죠. 그 벼에 물 주거나 경운기 돌리지 않죠. 그래도 잘 살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니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 새 한번 보죠. 귀를 열어서 새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들에 핀 들꽃들도 보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먹여주십니다. 그러니 조금은 더 넉넉해도 되지 않을까요? 7259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지체장애인데 얼마 전 황반변성이 와서 치료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재미있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믿음이 없는 남편이 늘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네, 7259님. 진짜 여러분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깊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선 감사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언제나 재미있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우리 참 좋은 친구. 네, 감사드려요. 네, 지금 이 내용이요. 아, 참 인생에 참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황반변성. 이게 눈의 망막 부위의 중심에 그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난치병입니다. 치료도 쉽지 않은데 다행인 것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이제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그래요. 황반변성도. 예, 약이 있는 거, 그 질환이 있는데 황반변성이라도요. 예,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쪽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 참 지금 답답한 일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이 또 믿음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지체장애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황반변성이 또 왔어요. 믿음도 없어요. 야, 그런데 이 시간 즐겨 듣고 있어요. 감사하게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이 마음의 여유 있지 않으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소개드리기 전에 공중나는 새도 보고 들의 들풀도 보면서 조금 더 넉넉해도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넉넉함, 여유, 그것이 이런 저런 것들 중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도 할 수 있고,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259님, 저도 남편 위해 기도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잠시 하던 일 멈추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5초씩만 같이 기도해도 이 시간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 극동방송 앱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10명이 하면 50초, 1분이 다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부탁드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소리엘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위의 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네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제4회 오티즘 엑스포에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만날 수 있는 오티즘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0: 이번 행사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티즘 엑스포는 자폐성 장애와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가족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당사자의 표현과 참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학 활동을 응원하는 제1회 맑은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이룸문화예술복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접수 기간과 응모 방법을 확인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요즘은요,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철 각종 과일이 풍부하죠. 온실 재배가 한몫을 합니다. 하지만 일렁이는 바람과 튼실한 햇살에 단비 맞으며 결실한 열매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죠. 낮엔 빛나는 햇살을 받고요. 밤이 오면 나긋한 어둠을 입을 삼아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낸 순진한 과일들을 맛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죠. 시원한 바람일 때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설레며 그려봅니다.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여,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대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 되었어요. 7월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7월을 생각하게 하는 많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일지 궁금하네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7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뜨거운 태양? 세찬 비바람 부는 태풍? 주룩주룩 쉬지 않고 내리는 장마? 또한 즐거운 방학? 신나는 물놀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떠오르나요? 와, 7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7월이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7월이 싫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운 여름이 있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과일이 맛있게 잘 익게 된답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기에 신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또 덥고 습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도록 방학이 생겼고 그 덕분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즐겁게 배우는 즐거움도 얻게 되지요. 어때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생각하니 무더운 여름, 7월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껴지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7월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해요. 친구들, 첫 곡으로 들었던 좌로나 우로나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뒤로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좌우 앞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 7월은 무더운 여름, 정말 습한 여름, 짜증나는 여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여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날씨에도 상황에도 좌우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좌로나 우로나 함께 불러볼 건데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무더운 여름도 멋지고 건강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고신 측의 내 마음의 중심, 사랑의 교회 교육연구소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후에 만나요. 안녕? 나는 이스라엘 소녀야. 나는 지금 아랍 나라에서 살고 있어. 여행을 왔냐고? 아니, 아니야. 여행도 이사도 아니야. 아랍 나라 군사들이 떼를 지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만 나는 아람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아람 나라로 오게 되었어. 그리고 아주 크고 멋진 집에 사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부인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 그런데 그 집은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부자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전해준 소식이 그 집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주인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이 커다란 집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뭘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이 나라에 아무도 내 남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끔찍한 병을 고칠 방법이 없단 말인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텐데. 주인님,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주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세요. 주인님을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게 하세요. 와, 놀랍지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나라로 잡혀와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살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살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용기 있는 소녀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소녀처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나를 나쁘게 대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그들에게 보복하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시려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벌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나쁘게 대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 고집불통이고 착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아람나라에 잡혀와 사는 이스라엘 소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짜증내고 불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크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0: 나 나아마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습니다.
1: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년은 자신을 강제로 데려온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과 그의 아내를 미워하고 나쁘게 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지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아람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년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해주신 약속을 믿으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의 마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아랍나라의 포로가 된 한 소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종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소녀는 자신의 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드리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쪽에 뮤어 우주 국립공원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세쿼이어 숲이 있습니다.

0: 이 나무들은 높이가 80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일부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겨우 1m 정도밖에 뻗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쿼이어는 어떻게 오랜 세월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세쿼이어는 혼자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루어 자라는데 서로의 뿌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세쿼이어가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혼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를 가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아멘.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1990년 네페스를 창업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성경적 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일궈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한 분야에 묵묵히 전념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네페스 대표이사 이병구 장로. 기업 경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페스 그룹을 창업한 이병구 장로입니다. 오늘 작지만 제가 경험해온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3: 장로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네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2: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갈 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생활 언어와 영적 언어 두 가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의 함축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영적 그 언어로서는 영원한 생명, 히브리어입니다. 영원한 네페시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 생활 언어로서는 경영 언어죠. 경영 언어로서는 장수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0: 예.
1: 근데 반도체 하면은 우리는 삼성이나 또 성경을 생각을 하는데,
0: 예.
1: 그럼 장로님이 하시는 이 네페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0: 예. 반도체는 크게 나누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비메모리 그 패키지, 첨단 패키징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비메모리는
1: 별로 인기가 없었죠?
0: 예, 물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이제 있더라도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이 주로 이 점유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비메모리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지금 시프트 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반도체 하시기를 이 회사는 199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장로님?
0: 예, 저는 그 금성사 중앙연구소 반도체 팀의 그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서 LG 반도체 창업 멤버입니다. LG 반도체를 거쳐서 1991년도 10월 달에 네페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1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와, 오래 하셨네요.
0: 예.
1: 근데 그러면 고향이 경남이에요?
0: 저는 그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제 쭉 공과 계통에.
0: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제 인생 경험을 보면은 거절 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1: 뭐 장로님이 뭐 거절 당한 적이 있으세요?
0: 예, 그 첫 번째가 제가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갔는데 한양공대 들어가가지고 그 이게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이게 오니까 이게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뭐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서울 오면은 요즘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는 거 하고 그런 그
1: 감당도 있었죠.
0: 예, 예. 네.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1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두 군데 다니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그 경북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크리스천 그 학교인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틀리고 대학이 두 군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0: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가지고
1: 그렇게 벌써 오래 전이네요.
0: 예, 제가 4대째고요. 저희 손자가 지금.

0: 6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다닐 적에도 계속 믿음 생활 하시고.
0: 아, 예,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란 게좀 밋밋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막 교회와 떨어져서는

0: 그 반도체 하면은 우리들은 일반 상식이 없어서 반도체 하면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공과를 하신 분으로서 참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성경에서 하는 건 무슨 반도체예요, 그게?
1: 그게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0: 예.
1: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메인을 이루고 있고,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이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반도체 이두개 회사가 제조에서는 제일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기억하는 소자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을 불러와서 연산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0: 근데 주인은 저뭐 메모리 반도체고 뭐잘 모르는데, 삼성이 뭐 작년에 11조를 벌어왔다.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모양이지요, 반도체가?
1: 예, AI 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게 뭐가 하면은 AI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 AI 시대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시대는 지식 공유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화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것이 지금 AI 시대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부하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여러 권 책을 오랫동안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AI를 이용하면은 뭐 순식간에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AI만 잘 활용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0: 근데
1: 한
0: 저는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1: 예.
0: 사실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갔다가 뭐 산업 뭐 이게 쭉 바뀌었는데, AI 시대가 도래됐다면 그건 몇 년이나 갈것 같아요?
1: 앞으로 AI, 저는 뭐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앞으로 AI 시대는 아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0: 근데
1: 아닌가.
0: 그거보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AI를 넘어서.
1: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종말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AI 다음에 오는 세대는 뭐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0: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AI를 잘못 사용하면 사탄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잘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짜로 돼 있는 거를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게?
1: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무슨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뭘 생성을 해내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지금 그 과거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게 메모리가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
0: 예.
1: 있고요. 그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는 게 비메모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AI가 하는 역할이지만, 그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지 AI가 할 일이 아닙니다.
0: 지금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Eagle Eyes Management라는 게, 이건 뭐예요?
1: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한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불확실성과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이 정보와 지식이 이게 너무 그 홍수같이 많고 그다음에 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무쌍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 책에다가 쓰고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그 영적 기반 위에 경영 철학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사명과 비전인데요. 이 사명과 비전의 스테이트먼트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워진 내용을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그 가치관을 심어서 일할 때 그런 가치관에 맞도록끔 일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업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그라의 경영의 내용입니다.
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physical AI.
0: 예.
1: 이 physical이라면 사실 뭐 감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 AI라는 거는 그런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이거는 없고 그냥 fact, 사실만 쭉 얘기를 할 텐데, 요새 계속해서 physical AI, 그건 또 뭡니까?
0: 예,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 뭐 기억, 뭐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그렇죠.
0: 있는데 AI는 감정 부분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팩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추론을 해주는 게 그게 AI가 하는 일이거든요.
1: 그런데 거기다 왜 피지컬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0: 그런데 이제 피지컬이라는 게 그거를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로봇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그다음에 그 이 어렵게 공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하면은 생산이라는 게 반복인데 사람이 하면은 이게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센서가 그 공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 로봇가 그걸 수정을 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꼭 필요하죠. 예, 피지컬. 이제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입니다.
2: 네.
1: 그러면 지금 이제 로봇가 발전돼서 생기고 있는데.
0: 예.
1: 뭐 하여간에 50년, 60년 전에는 로봇도 말만 듣고 있었지 지금은 실제로 각 회사에서 자기 주어진 분야에서 로봇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완전하게 될 때.
0: 예.
1: 예.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나 맡긴다.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0: 지금 이제 좀 그 아주 정밀한 작업 이외에는 로봇가 일을 전부 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로봇의 이 관절, 우리 손에 있는 관절 부분이

0: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는 아직 그 조금 아직 이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금 현재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2: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
1: 예. 사랑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고.
2: 예. 제가 하는 사랑의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제가 순장을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장.
1: 순장이라는 건 저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장.
2: 예, 예. 예. 그런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그 이 다락방이 한 3,500개에서 4,000개 있습니다. 그 순장님들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순장을 파견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3,500개, 4,000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장반에서 목사님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락방에서 이 순원들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이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성경을 배움으로 해서 경영의 많은 부분을 응용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사랑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섬기셨어요?
2: 저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LG 반도체에 있었기 때문에 LG 반도체는 구미에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1: 구미에.
2: 예, 구미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
1: 거기서 계시다가 예, 지금 서울로 예, 이제 서울로 오셔서.
2: 1987년도에 제가 LG 반도체에서 선발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우면동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럼 오 목사님하고의 교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2: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옥화남 목사님 계실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거기서

0: 순장을 하시면서.
1: 예, 순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랑의 교회가 주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사가는 다섯 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카데미가 이제 그 예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어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자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하는 그 제자반 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직장인, 경영자,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삶을 직장생활 하느냐, 거기에 제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러면 뭐 다양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1: 예,
0: 그 교회 활동하시는 가운데에 1대서부터 2대로 넘어오는 데도 계셨고, 지금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예, 시기죠. 예. 지금이에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저 1대에서 2대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엄청 발전을 했고요.
1: 예.
0: 저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1: 예,
0: 장로님이 아,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대고 2대고 3대고 4대고 넘어갈 때 교회가 문제도 많고 갈라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보시면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로님은?
1: 제가 좁은 그 소견으로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오정희 목사를 초빙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희 목사 같은 이게 젊은 분이 와서 이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인데, 그 당시에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보니까, 아, 참,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한 이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고 안목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오정희 목사님이 이제 윤대희 목사님으로 승계되는 과정에,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가 아까 이게 쌓아온 이 기반이, 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기반은 그냥 뭐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기반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윤대웅 목사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영적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에 맞는 그런 목회가 아마 윤동희 목사님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미국에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장로님께서 해오신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감사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1: 예. 저희 회사의 감사 경영은 말씀의 생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말씀, 이거를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이게 생활이 되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밀접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인데, 이거를 그 원리를 그대로 회사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하기 전에 30분 동안 모든 사업장에 그 음악 선생이 외부에서 외국에 유학하신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지휘자고 한 분은 피아노 선생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0: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또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해서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면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저희 회사의 행동규범 10계명을 복장을 합니다. 그 행동규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하게 공유하라. 두 번째가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네 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굉장히 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사고 그 다음에 리듬은 굉장히 경쾌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이제 부르고 힘차게 부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CCM 곡을 한 곡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일곱 가지 감사를 자기가 누구한테 줬습니다. 감사를 이제 앱을 통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진법이 있습니다. 감사 진법을 복창하고 그리고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게 근무를 할때 집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오늘 사연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2: 네, 청취자
1: 여기
2: 사연 함께
1: 보니까
2: 들어볼게요.
1: 샬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 정연숙 집사입니다. 새벽 큐티를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에 원망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견디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0: 아유.
1: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참그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장로 장립도 받으셨고 명박도 받으셨고 좋은 일또 언짢은 일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항상 장로님은 세 가지로 나누시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게 아마 인생의 모토 같이 된것 같아요.
0: 예,
1: 예,
0: 그렇습니다.
1: 앞으로 건강하시고 많은 후배 양성에 도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0: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2: 네, 앞으로도 기업 위해서 응원하고
0: 네,
2: 중보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순비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포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흐르는 복음의 소리에는 언제나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곤 하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피어난 아세아 방송 개국의 기적 같은 순간들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꾼 뜨거웠던 부흥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로운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72년에는 아세아 방송 송신소 건물이 4월에 착공에 들어가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초대 송신소장으로 내정된 노먼 블레이크 선교사와 가족이 왔습니다. 8월에 드디어 스위스의 브라운 보바리 제품의 송신기를 비롯한 기재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FEBC는 관세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관세가 장비를 구입한 값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FEBC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관세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신부에서는 1973년 4월 30일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시험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통일원의 김영선 장관이 통일원에서 방송 기재를 받아서 대공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세아 방송에 20년간 기증하는 형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 그 결과로 면세로 통관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송신기와 안테나 등 장비들은 통관 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2월 28일에 세관을 빠져나와 3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제주 송신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통일원이 서류상 방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송을 하지 않고 지출되는 예산도 없어서 자꾸 감사에 걸리게 되자 통일원에서 아세아 방송에서 다시 가져갈 수 없냐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장비들이 온전히 아세아 방송의 명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1973년 6월 26일 무선국 검사를 완료했으며 다음 날인 27일 전파관리국장 명의의 무선국 허가장이 나옵니다. 호출보호는 HLTA로 배당받았으며 운용 허용 시간은 오전 5시에서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로 총 14시간 30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고비를 넘긴 아세아 방송은 역사적인 개국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편 1973년은 한국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 빌리그리엄 한국 전도대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연인원 320여만 명이 모이고 마지막 날에는 단일 집회 최대 인원인 11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명 5.16 광장이라고 불리던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리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은

0: 유명한 목사가 통역을 맡은 가운데 설교자가 누구고 통역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일치된 설교와 통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2: Love one another.
1: 서로 사랑하라.
2: Love one another.
1: 서로 사랑하라.
2: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1: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0: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딛고 연합을 통해 준비했던 이 대회를 통해 결신자가 무려 7만 2천여 명이나 됐으며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촉매제가 됐습니다. 대형교회 출연이 이어졌으며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후 74년 엑스플로 74, 77년 77 민족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빌리 그레이엄 한국전도대회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5일간의 본 대회 가운데 2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한 밤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2023년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주강사로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를 통해 6,44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혔던 송신기가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통관되고 이어서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던 1973년의 뜨거운 복음의 역사까지 참 가슴벅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전파를 보낼 길을 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불가능을 넘어 세워진 송신기도, 여의도 광장에 울려 퍼진 뜨거운 통역과 설교도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이 들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있는 이 방송 역시 그 은혜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오르는 이 좋은 기별이 누군가의 귓가를 넘어 마음속 깊은 곳에 굳건한 믿음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 맞는 7월의 첫 주말, 내일은 맥주 가

감사주일이죠. 짧다면 짧은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지내온 날들은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로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풍성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껏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마음의 깊은 감사를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나무의 내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를 가도 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며 날마다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신데라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드리는 찬양은 주의 은혜라 송경민의 찬양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랑,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셨던 주님. 그분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항상 나를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정종택의 은혜는 만나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0: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백투더바이블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1: God sent his son. They call him Jesus.

내 영혼에 그윽히 깊은 데서 전민아의 찬양이었습니다. 큰 풍파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 모두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저밭에 농부 나가, 찬송가 591장입니다.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귀한 곡식 주시고 길가에 고운 꽃까지 길러주시는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온갖 귀한 선물 주신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요.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 있고 따뜻하게 됩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함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제인 애덤스. 어느 날 그녀는 척추에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런던의 한 빈민가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풍족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빈민들을 위한 타가소,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미국에 200만 명에 달하던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그녀가 71세가 되던 해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나 그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염려일 뿐이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옛날 한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자 이 검객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한다. 이 얘기에 검객은 발끈하며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다며 검객을 흠씬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을 모조리 다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면 집에 칼을 놔둔 검객과 같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지혜롭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받은 큰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이런 찬양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팔복 찬양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덟 가지 복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복받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참된 본보기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팔복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들으실 찬양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복음성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복 있으리 안산시립합창단의 아카펠라 곡입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팔복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행함으로써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 한 가지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도와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통해 그 진리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떤가요?

내가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기도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역대하 6장 4절. 주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셨을 때 땅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여섯 번이나 일렀습니다. 그때마다 사환은 보고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올라갔을 때 사환은 큰 비로 이어지는 작은 구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염려와 좌절이 의심의 구름을 드리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저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축복의 비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최고의 집을 짓겠다고 다짐하며 평생을 준비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책을 모두 섭렵했고 누구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대저택의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냈는데요. 하지만 그는 늘 더 완벽한 때가 오면 시작하겠다라며 말로만 집의 구조를 자랑할 뿐 평생 단 한 번도 기초를 파거나 흙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옆집의 한 평범한 농부는 거창한 지식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하게 돌을 나르고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이 지난 후 말만 앞서던 남자의 마당에는 낡은 종이 한 장만 남았지만 땀 흘려 직접 몸을 움직인 농부의 마당에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머릿속으로만 말씀의 지식을 쌓거나 입술로만 거창한 헌신을 다짐하는 계획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실천의 태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아무도 살 수 없는 종이 위의 설계도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생각에만 가둬두지 말고 지금 당장 작은 발걸음으로 행해보면 어떨까요? 머릿속 말씀에서 벗어나 삶의 실천으로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내일은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우리는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변화하지 않으면,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일 뿐입니다. 내일의 오늘과 다르길 바란다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기 바란다면 오늘부터 변하세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변화의 시작, 행복의 시작은 언제나 오늘부터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며 행복 시작합니다. 쉼의 찬송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는 모두 실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하나님도 멀리 느껴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 손을 잡고 삶이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야. 다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다. 누군가 다가와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 너머에 있는 소망을 제시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신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일으켜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난 직후이다. 당시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사랑의 깊이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은 찬양 베스트 앨범에 수록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박신화 콰이어의 이날의 감사세, 유니온 스테이션의 Jesus Help Me To Stand 영어 찬송, 그리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해 극동방송 윤하군 코랄의 찬양 연이어 함께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는 오늘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을 재미있게 살고 보람있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요.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000명

0: 빵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에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2: 이제 대학교는 방학을 맞이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고요.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1: 바빠지시겠어요?
2: 네네.
1: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번 한 주에 제가 별다른 일은 없었거든요.
2: 네.
1: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평안한 한 주를 보내면 뭔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좀 줄어드는. 네. 그래서 좀 반성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평안하면 네. 살짝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삶을 조금 지나온 그 괴력들 봤을 때 기도를 조금 평안할 때 많이 쌓아두고
1: 네.
2: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일리지를 이렇게 찾아먹듯이 하나님께 쌓아놔야 한다라는 생각을 은연 중에는 늘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가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네. 하셔서 제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2: 네.
1: 저는 이렇게 읽혔거든요.
2: 맞습니다.
1: 그런 주제가 맞나요?
2: 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작곡가들을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추종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이 이름이 다 있었어요.
1: 네.
2: 그걸 소개해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명칭할 수 있을까까지를

0: 생각하느라 주제를 사모하는 자들로 잡아보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기에 네.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1: 마지막 가사에 집중해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는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교수님 말씀대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라는 가사에 아멘이라고 한번 외쳐봤습니다.
1: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딴 길로 갈 때는 본인의 의지로 갈 때도 있겠지만 네. 사실 옆 사람에게 동요해서
0: 맞아요.
1: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귀가 얇게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두 번째 준비한 곡은요. 파그너라는 작곡가의 곡입니다. 파그너라는 작곡가 자체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여성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존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그네리안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유독 남자 팬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요. 어머. 귀족들도 있었고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0: 무언가 이분의 음악에서 남성다움 내지는 어떤 박력 있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으셨던지, 그런데 그냥 조용한 그런 무리가 아니었어요. 금전적으로, 뭐 심정적으로,
1: 네.
0: 정말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1: 네.
0: 그런 바그너가 지은 곡 중에 베젠동크 가곡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젠동크는 누구냐면요, 바그너를 후원해준 어떤 남성 뭐 백작분 정도가
1: 네.
0: 계셨어요. 근데
1: 네네.
0: 그분의 아내를 보고 반하신 거예요. 두 분이 사랑에 빠지셔서
1: 네.
0: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을
1: 네.
0: 그분에게 헌정하시거든요. 의미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떤 분의 음성으로 들어볼 거냐면,
1: 네.
0: 메조 소프라노 가수의 음성으로 들어볼 겁니다. 엘리나 가랑차라는 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원래는 소프라노의 곡으로 지어졌는데, 이 곡은 그런 거예요. 그 베젠동크 부인이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나의 온실 안에 들어와 보니 내가 이 온실 안에 갇혀 있는 꽃들과 같은 입장이구나. 그런 고독함, 외로움들을 표현한
1: 약간은
0: 곡인데,
1: 자조적인,
0: 네.
1: 네.
0: 그런데 그 무언가 우울한 듯한 음성이 메조 소프라노의 어떤 음색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바그너의 곡을 한곡 듣고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바그너의 베젠동크 가곡집 중 온실에서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그너의 베젠둥크 가곡집 중 온실에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메조소프라노의 음성이 한켠으로는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한켠으로 좀 우울하다. 네,
1: 맞아요.
0: 확실히 그 느낌이
1: 뭔가
0: 드네요.
1: 온실 안에 좀 이렇게 습한 공기를
0: 네.
1: 먹으면 듯한.
0: 맞아요.
1: 그래서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은 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그너에게 바그너리안이 있었다면요. 슈베르트에게는 슈베르티 아데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0: 요즘 말로 하면 팬덤 같은 건가요?
1: 그렇죠.
0: 네.
1: 뭐 누군가의 팬 이름 뭐 이런 건데 슈베르트는 워낙 형편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음악을 하기가 어려웠었으나 친구의 도움으로 그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친구는 재력도 갖추고 있었고 인맥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 한켠에서 지내면서 우리 이 모임에서 너의 어떤 곡들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 가운데는 철학자들, 음악가들, 미술가들, 무용가들, 저명한 인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0: 네.
1: 슈베르트가 작곡하는 곡을 연주해줄 연주자들도 꽤 많았을 거고요. 그만큼 좋은 배경이었지만 아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에서는 여러분
0: 네.
1: 제가 슈베르트를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었어요. 슈베르트의 친구는 슈베르트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할수 있겠죠.
0: 네.
1: 거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밤문화를 그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0: 이런.
1: 밤마다 그렇게 같이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는 걸리지 말아야 할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막상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낸 그 친구는 80까지 장수하세요.
0: 그래요?
1: 네.
0: 어머, 너무
1: 친구
0: 나쁘다.
1: 따라 밤에 나간다. 요거는 조금 안될것 같고요.
0: 그러니까요.
1: 슈베르트가 만약에 본인에게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도움을
0: 네.
1: 받았을지언정 함께 유흥의 문화에 빠지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딴 길로는 가지 말아야지를 깊이
0: 말자.
1: 심었다면 조금 더 많은 곡들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유려한 곡들을 여러분께 두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PD님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제목이에요. 네,
0: 항상 헷갈려요.
1: 그렇죠. 슈베르트의
0: 송어인지,
1: 송어인지 숭어인지를
0: 숭어인지.
1: 항상 헷갈려들 하시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말씀드릴 때 우리가 노래를 송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냥 그 송을 기억하시고 슈베르트의 곡은 가곡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0: 네.
1: 숭어 아니고 송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0: 송어군요.
1: 네,
0: 숭어라고
1: 가사에
0: 알고
1: 그럼요.
0: 있었어요.
1: 이게 저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0: 그래요?
1: 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답습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출판사에서 들어오는 일본에서 들어왔던 교재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잘못된 제목이지만 지금부터 바로 알면 되죠.
0: 네.
1: 그래서 여러분 항상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아, 송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의 표면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따라리라라람밤 이런 반주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한곡 감상을 하시고 두 번째 곡도
0: 네.
1: 연결해서 들으실게요.
0: 네.
1: 겨울 나그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여러 곡 모음인데
0: 네.
1: 그중에서 보리수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0: 보리수.
1: 네, 근데 이 곡을 누가 부르시냐면요.
0: 네.
1: 크바스토프라는 그런 가수가 부르시는데 장애가 있으세요. 팔다리가 조금 이렇게 짧으신 장애가 있으신데 음색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제가 있었을 때는 학교에 교수님을 하고 계셨었고요. 현직에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었다. 여기에서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서 무언가 특별해야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무언가에 마음을 쏠리지 않고 정말 한 길만 올곧게 노래하는 것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면서
0: 네.
1: 임선혜 씨의 음성으로 송어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크바스토프의 음성으로 보리수를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두 곡의 클래식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슈베르트의 송어, 이어서 겨울 나그네 중에 보리수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특별히 마지막 곡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너무너무 예쁜 보석을
1: 네.
0: 때로는 투박한 그릇에 담으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1: 네.
0: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컴플렉스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은 PD님도 그런 있죠. 게 있으세요?
0: 너무 많죠, 사실.
1: 그중에 하나만 꼽으려면.
0: 저는 이제 체형이 네, 하체가 네, 좀 이렇게 통통한 체형이라 그게 좀 항상 불만이거든요.
1: 저는 이마가 넓어서 그게 너무 그렇거든요.
0: 어디가 넓으시죠?
1: 많이 넓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마가 넓으면 대성할 거야. 그건 이제 위로하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만 딱 듣고 딸아이한테 이마가 넓으면 대성한대 그랬더니 바로 붙여서 그럼 이마가 좁으면? 그럼 이마가 좁은 사람이 콤플렉스인 사람한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막막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정말 함부로 접근할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0: 네.
1: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는 바그너에게는 바그네리안, 슈베르트에게는 슈베르트아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굳이 이름을

0: 만들자면 지저스리한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1: 네.
0: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해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그너와 슈베르트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전도가 아닐까라는
1: 아멘.
0: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우리 딸아이하고 조카하고 게임을 해줍니다.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1: 어떤 게임이에요?
0: 사춘기를 유연하게 지나가려고 정말 잘 못하는 온라인 게임을
1: 네.
0: 해주는데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은요.
1: 네.
0: 빠르게 탈락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미끄러지라고 바나나 껍질을 버리고요. 얼음을 뿌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넘어지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게임의 목적은 긴 시간 함께 하자가 아니라 제가 빨리빨리 탈락을 반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자 이거든요.
1: 부모가 쉽지 않네요.
0: 네, 거기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만 우리의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1: 아멘.
0: 봅니다. 그러면 상대의 필요를 면밀히 알려면 일단 경청을 해야 할것 같고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따스히 안아줘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본은 상대를 잘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런 처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하은 PD님과 함께하는 쉬운 클래식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같은 주제에서는 사람을 사모하는 이들도 저렇게 헌신적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 될까를 새겨보고 전도에 힘쓰자라는 마음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마지막에 정말 큰 울림이 있어요, 교수님.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0: 네.
1: 기꺼이 전도에 힘쓰고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되돌아보게 되고요.
0: 네.
1: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또 다른 다짐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0: 네.
1: 같습니다. 오늘 그런 감동 전해드리면서 쉬운 클래식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실 때 어떤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의 수식어로는 물론 부족하겠지만요. 저는 초신자 때 찬양의 가사에서 접했던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구절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작은 신음까지도 모두 기억하시는 주님. 그 섬세하신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일어서게 합니다. 그 사랑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새겨져 있어요.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 섬세하신 주님의 사랑이 찬양을 통해서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박신아 카이어입니다.

네, 7월의 첫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문자 메시지로 들려주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07님, 보내주신 밀키트 선물 잘 받았습니다. 마침 생일이었던 저희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제 마음이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0490님, 지금 양파장아찌 담그며 듣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주고요. 며느리에게도 주려고 많이 담고 있네요. 목마른 내 영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제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메시지인데요. 너무 귀하신 기쁨의 통로 되시는 0490님 축복합니다. 6089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일터에서 일하며 함께 듣고 있어요. 덕분에 즐겁게 일하네요. 라고 주셨는데 주말에도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많은 분들께 신청하신 이 찬양이 힘이 될 것 같아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임재.

네, 목마른 내영혼 피아워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6762님,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찬양 들으며 다윗처럼 춤추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그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되는데 그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3037님, 대구에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예,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5933님, 분당에서 배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남성 합창단이 헌금송으로 부른 찬양을 듣기 원해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더운 날씨에 배달일을 하신다니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하시죠.

7965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숲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방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7965님이 신청하신 주님의 숲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Sometime later, he fell in love with a woman in the valley of Sorek, whose name was Delilah. Judges chapter 16, verse 4.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많이 덥지요.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 저희 극동방송은 서머 스페셜을 시작합니다. 여름 혹서기 동안에 토크보다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늘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에 좋은 찬양 많이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 때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준 미국이 독립된 지 2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 주둔지 가운데 미군의 주둔지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통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학교들이 사역자들을 활발하게 배출하고 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라고 봅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Kristen Chenoweth의 찬양입니다. Just as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his wife died. 삼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is wife가 삼손의 와이프예요. 삼손의 와이프가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와이프와 장인을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Samson began to go and see prostitutes. 삼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생집이나 기웃거리고 다녔습니다. He met with a prostitute in the city of Gaza. 가사라는 도시에서 지금의 가자지요. 기생을 하나 만났습니다. When his enemies learned about this, 여기서 his enemies는 삼손의 적들이 되겠고 그 적들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소식을요? 삼손이 기생집이나 기웃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they went and surrounded the city. they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그 도시를 즉 가사를 포위했습니다. At midnight, 한밤중에 Samson picked up the gates of the city and walked away with them.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성 문짝들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After this incident, 이 사건이 있고 나서 Samson fell in love with a woman. 삼손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Whose name was Delilah.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였습니다. The leaders of the Philistines bribed her.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bribed her. her는 여기서 들릴라고 들릴라한테 뇌물을 주었습니다. With a vast amount of money. 아주 많은 돈을 줬어요. 목적이 뭐였냐면 to find out where Samson's amazing strength came from. 과연 삼손이 이 놀라운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좀 알아봐라 하고 뇌물을 주었습니다. Delilah asked Samson about his strength.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한테 당신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오? 하고 물었지요. And he lied. 여기서 he는 삼손이고 삼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Telling her,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니? If he was tied with seven bowstrings. 만약에 삼손을 우리 성경에는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여기서 bowstrings는 여러분 보우는 활이죠. 이 활줄로 삼손을 묶으면 여기 seven bowstrings라고 나와 있죠. 일곱 가닥으로 묶으면 he would become like other men. 자기가 힘을 잃고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자기가 힘을 잃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Delilah tied him with seven bowstrings. 그래서 들릴라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 가닥으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Then called the Philistines.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But Samson was still able to break the bowstrings. 그런데 웬일입니까? 삼손은 아직까지도 힘이 넘쳐서 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 가닥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Delilah again asked Samson about his strength. 들릴라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삼손에게 당신의 기운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오 물었습니다. And again he lied. 그러니까 삼손은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Telling her to tie him with seven new ropes. 이번에는 세 밧줄 일곱 가닥으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이 빠질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Again she tied him. 그리고 나서 다시 she, 들릴라는 him, 삼손을 묶었습니다. 새로운 밧줄 일곱 가닥으로 또 묶었어요. Again.

she called the Philistines. 여기서 she는 들릴라인데 들릴라가 이렇게 하고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And again, Samson broke free. 그리고 삼손은 이 세 밧줄 일곱 가닥을 끊고 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Delilah was beautiful. 들릴라는 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But she was dangerous. 그런데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Samson was strong. 삼손은 힘이 아주 셌지요. But he was also weak in some matters. 그러나 그가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The five rulers of the Philistines offered money to Delilah.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 다섯 명이 들릴라에게 뇌물을 줬죠. They wanted her to discover how to control him. 그들이 뇌물을 들릴라에게 공유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How to control him. 과연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었죠. That is why they offer the money to her. 그런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They thought that he intended to attack their nation. They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that he는 삼손이에요. 삼손이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They did not dare to go near to him. They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삼손 가까이에 가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셌거든요, 삼손이. They did not know why he was so strong. They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강한지. They offered a large amount of money to Delilah.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거에게 뇌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Samson loved Delilah so much that he did not feel doubtful about her. 삼손이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he did not feel doubtful about her. 들릴라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he Rupees가 부릅니다. My Jesus, I love thee. 우리말 제목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0: in English.
1: 네,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more mistakes made by Samson. Thank you for showing us examples of men with flaws so that we can learn from them instead of heroes that we can relate to.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sin can deter us from our greater purpose in serving you. Thank you for showing us the importance of not putting anything, including the ones we love, in front of you. Please help us to put you first in our lives. Please use each one of us for your honor and your glory. Thank you for the amazing work that you do in our live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more mistakes made by Samson. 삼손이 저지른 정말 더 많은 실수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examples of men with flaws.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의 이런 예들을 so that we can learn from them.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instead of heroes that we can relate to. 꼭 지위가 높은 사람, 영웅들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sin can deter us from our greater purpose in serving you.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지 from our greater purpose in serving you.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방해를 하는지 죄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the importance of not putting anything, including the ones we love, in front of you.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help us to put you first in our lives.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으뜸으로 치게 해주시옵소서. Please use each one of us for your honor and glory. 우리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Thank you for the amazing work that you do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7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아라바. 아라바와 벳호글라 이 두 개의 장소 이름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라바를 에르바, 에르바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벳호글라는 벳하글라, 벳하글라, 벳하글라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더운 여름 정말 시원하게 보내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순매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인아입니다.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작품 가운데 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키노와 아내 조안나는 어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가끔 바닷속에서 진주를 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는 지금까지 캐낸 진주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에 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이들이 사는 오두막집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키노와 조안나가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가자 진주에 탐이난 의사는 광칭제를 베풀며 병이 더 오래가도록 처방을 하고요. 또 진주 장사들은 그 진주를 헐값에 사들이려고 농간을 부리다가 급기야는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강도가 침입해 기노와 혈투까지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을 겪던 부부는 결국 그 진주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네, 키노와 조안나 부부는 왜 진주를 바다에 던져버렸을까요? 평범하고 고요했던 그들은 진주가 이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불행의 씨앗이 됨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재물은 결코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요?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하며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있거나 명예나 성공,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향기로운 나무가 불러준 나주의 믿음 갖고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위로와 힘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으시고요. 이어서 옹기장의 주의 이름 높이며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 나는 이야기. 향기 나는 이야기.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의 한 시간 기도 중에서 감사는 영적 성숙과 믿음의 척도다 나눌게요. 감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뭘 달라고 요구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요. 밥 줘, 돈 줘, 옷 사줘, 휴대폰 사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다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 줄 아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도 부모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 컸는데도 부모에게 똑같이 밥 줘, 돈 줘 그렇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구할까요? 성도가 목사인 저에게 뭔가를 바랄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어른 사이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아이처럼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란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에는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역사하신다고 해도 어린아이에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주시는데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더한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숙과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강력한 감사가 있습니까? 더 구할 것이 없는 깊은 감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의 한 시간 기도 중에서 감사는 영적 성숙과 믿음의 척도다 나누었습니다.

피어워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지선이 불렀습니다. 감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삶의 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계속해서 신현진 송문정의 주께 감사드리세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양 목사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과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행복과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말의 내용에 의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그 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또한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마음이 괴세한 자는 누구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자. 말로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사람을 모독하고 또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런 나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자주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라이브 7집에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마커스 라이브 월십 7집에 있는 주는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참 위력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시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피상적인 기능을 넘어들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말은 무서운 힘이자 동시에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환경을 좋게도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력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 입은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그것은 대부분 말 한마디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그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가출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고 감정이 상하여서 그것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특히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험담하거나 대해서 수군수군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양한 범죄를 가지고 그 범죄 때문에 수감돼서 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물론 경제사범도 있고, 경제사범 중에 돈을 빌려서 못 갚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기업 사냥꾼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의도적 범죄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상담하고 그 내면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입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없다. 불평, 불만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무선심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에서 결정된다, 그런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는 이유 대부분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메시지의 통일 때문에 상처입어 나가는 사람들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말의 몇 마디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객관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기록해보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진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워낙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말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누구랑요? 그의 백성들과. 왜요?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의 내용을 하나님은 안 들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었다. 구하고 찾으고 두들기라 구하는 자를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들기는 열릴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만 듣고 일상적인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말은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사람도 듣고 짐승도 듣고 자연도 듣고 영적으로 사탄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려 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의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식물들도 사람의 말을 듣고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늘을 낮은 낮은 밤은 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나무들도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될까요? 덕 있고 사람을 살리고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는 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리알입니다. 위로성.

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 가치관을 살렸든 어떤 삶을 살았든 지난 과거 어떤 행정이 있든 아니 지금 현실 어떻게 살아왔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되다.

위로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위로받고 싶합니다. 상처 속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이랍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교회 가면서 상처 입을 때 많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관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덕담해 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도님이 입에서 덕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경제 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으쌰 으쌰 으쌰.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상처 입질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당신의 미래를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보시고요. 주의 몸된 교회 나가서 믿음의 옷깃을 염매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똥방송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어노이팅이 부릅니다. 날 찾으신 주 그의 은혜. 이사님 두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신앙 토크쇼 It's Nu-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성경의 지도를 펼쳐들고 복음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갔던 터키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현장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만났던 도시들을 직접 따라가다 보면 익숙하게 읽었던 말씀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한층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찬양 드리고 와서 It's New Wave 라디오 성지순례 특집 신약편 2탄 시작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0: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뉴에브 처치의 김동현 집사입니다.
3: 뉴에브 처치의 배민우 집사입니다.
4: 뉴에브 처치의 장혜윤 자매입니다.
0: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특집인지 아시죠?
4: 네, 혹시 오늘 성지순례 특집이라고 들었는데
0: 맞습니다. 네. 우리 성지순례 전문가 분을 모시고 일신 뉴에브 라디오 성지순례 특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 히브리어학과 이호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5: 안녕하세요. 예. 부산외대 특수외국어교육원의 히브리과 이호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듣기로 교수님께서 성지순례를 정말 많이.
5: 예,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살았고 또 터키하고 이란에도 살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가 성경 배경학을 한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네. 이제 그 학교에 와서 스터디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지도하다 보니까 그 성경의 배경과 지리나 고고학이나 이런 부분을 깊게 파헤쳐서 가르쳐야만 했었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분야를 더 리서치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방학 때마다 주로 여름 방학 때에는 터키 그리스를 하고 겨울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그렇게 이제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신약 투어를 하면 꼭 구약을 또 가게 되는 너무 좋아서
0: 너무 좋네요.
5: 예, 계속해서 이제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0: 교수님 이번에도 터키 그리스
5: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0: 앞두고 계시다고
5: 예 7월 20일에서 31일까지 예. 예 다녀오게 됐습니다.
0: 혹시 저희 방송을 들으실 청취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나요?
5: 예 아직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몇 명 더 갈 수가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이효일 교수님과 함께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뉴에브 교회로
5: 뉴에브 교회에서
0: 문의 주시면 예. 제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드리고 와서 이춘 웨이브 라디오 성지순례 특집 신약편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 월십 하나님의 부르심.

0: 자, 교수님, 터키 성지순례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 어떤 일정.
1: 오케이. 저희가 이제 이스탄불에 도착을 합니다. 예. 이스탄불도 너무 중요한 도시죠.
0: 그렇죠. 네.
1: 예. 엄청난 곳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1000년간의 역사를 품은 곳이니까.
0: 네.
1: 칸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수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는 로마가 수도였잖아요.
0: 네.
1: 그 서쪽에 있습니다. 제국이 커지니까 수도는 중앙으로 와야 돼요.
2: 네.
1: 원래 칸스탄틴 대제가 수도로 삼으려고 했던 건 데살로니가입니다.
2: 네.
1: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리스의 델포이라는 지역에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0: 거기서 오라클 신탁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신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네. 거기에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봐요. 앞으로 우리 제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수도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서 수도에 대한 것들을 어떤 형식을 갖춘 거를 딱 얘기해 줍니다. 네. 근데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다가 여사제가 말한 거하고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스탄불 쪽으로 오니까 여기가 맞는 거예요. 어허. 그 수도를 글로 옮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00년 동안에 동로마 제국의 1458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수도로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동로마 제국의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함께 소유한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예. 그 이스탄불에 가시면은요, 바다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요. 네. 소가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마 폭이 되게 평균 한 1km 정도 폭됩니다. 1km에서 1.5km 정도 폭인데 그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지는 바다입니다. 예. 유일한 바다예요.
1: 사도 바울이 예.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0: 그렇죠. 목사님 참 질문을 잘하셨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원래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비잔티움으로 가려고 했던 무슨 비잔티움이 오늘날 이스탄불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비잔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잔틴 제국이란 건 뭐냐면 4세기부터 시작되던 기독교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 비잔틴의 도시 이름을 따서 그쪽으로 가려다가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맞습니다. 방향을 틀죠. 네. 에게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무시아 지역에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게도니아 환상을 받으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제 질문한 것이 코스를 먼저 말씀해 달라 그랬으니까 이스탄불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하타이라고 하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비행기로는 1시간 10분 정도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안디옥을 다 보고 시간이 되면 우리 실루기 항구까지 갑니다. 실루기 항구라는 것은 세 사도가 제 1차 선교 여행을 배 타고 떠난 곳 아닙니까? 네네네.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 실루기아 항구.
2: 맞습니다.
0: 거기에서 이제 구브로를 가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되면 거기를 방문할 거고 오호. 시간이 좀 모자라면 그냥 다소로 갑니다.
2: 네.
0: 저는 항상 갔어요. 실루기아 항구를 막 봐야 된다고.
2: 네네.
0: 예, 보고 그 뒤에 티투스 동굴이 있습니다.
3: 네.
0: 예루살렘을 70년에 무너뜨렸던 맞습니다. 티투스의 그렇죠. 이름을 딴 동굴인데 유대인 포로 1000명을 잡아다가 맨손으로 2km를 뚫어요.
1: 그 맨손으로?
0: 맨손으로. 예. 맨손이라고 나와. 예. 물론 맨손은 아니었겠죠. 예. 그 터널을 파요. 그 터널이 지금도 남아있어. 와, 그리고 오론테스강이 범람을 하니까 그 범람하는 물길을 돌리기 위해서 그 수로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얘기하잖아요.
2: 네네.
0: 그 후손들이 붙잡혀 와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걸 파는 거예요. 산을 다 파 그냥 산을 뚫어. 그래가지고 터널이 쫙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그들의 말이 여기에서 진짜 열매가 맺어졌구나. 지금 저주로 임했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도 가려고 해요. 항상 갔었어요.
2: 예, 가면 좋겠어요.
0: 우리 목사님이 가자고 하면 또 가야지. 예. 그거를 봐야 그 실루기아 항구도 보고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딱 맞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출발해서 다소로 가고 다소에서 가파도키아로 가고 가파도키아에서 그다음에 가는 것이 그 이고니움 쪽으로 갑니다. 오늘 코냐라고 얘기하죠. 이고니움. 그 오랫동안 이제 바울이 거기에 이제 1차 선교여행 때에 아마 겨울을 거기에서 난 것 같아요. 겨울 3개월 동안은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행을 못할까요? 겨울에.
4: 얼어붙어서?
0: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물론 맞죠. 얼어붙고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지리적인 모든 환경이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이렇게 고린도로 간다든지 그 가는 지역은 다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절대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지중해도요. 지중해의 겨울에는 풍랑이 너무 심해서 3개월 동안 모든 배는 다닐 수 없도록 법을 금지했습니다.
1: 지금도 그런가요?
0: 지금은 안
2: 지금은 그렇죠. 아니죠.
0: 그 당시에 보험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파손당하는 배에

0: 보험을 국가가 제조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단 공물선만 탈 수 있어요. 공물선.
1: 네.
0: 일반 상선, 여객선 못 다닙니다.
1: 네네.
0: 그 사도 바울이 끌려갈 때 가이사라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그런데 그 섬에 가우다 섬 그 위에 크레타 섬에서 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1: 네네.
0: 풍랑 때문에
1: 맞습니다.
0: 유라굴로 풍랑
1: 예.
0: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막 또

0: 산을 따라서 가잖아요.
1: 예.
0: 아드레부테노까지 가는 배인데 중간에 물항에서 바꿔 타는 거예요.
2: 어허.
0: 성경에 나옵니다.
2: 네.
0: 물항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곡물선이에요. 겨울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거기 곡창지대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네.
0: 이집트의 곡물은 어마어마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이집트의 항구가 알렉산드리아 아닙니까?
2: 네.
0: 거기서 출항한 배. 그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 배에 바울이 타고 가는 겁니다.
1: 와우.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0: 예. 역사.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특히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1: 죄송합니다.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0: 예,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까 이어서 그 이고니움에서 3개월을 머물고 거기서 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1: 네.
0: 그 루스트라 그 사건이 나오고 더베.
1: 네네.
0: 그죠? 그 가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고니움에서 아마 시간이 되면 루스트라를 들릴 겁니다.
1: 네네.
0: 루스트라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절명하다시피 지금도 가면 언덕으로 이렇게 그 텔이라고 해서 텔.
1: 예.
0: 터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적지를 갖다가 발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사도로 남아 있어요.
1: 파면
0: 파면 나오죠. 화분 나와요. 예.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거기 한 보리밭도 있고
1: 예.
0: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거기 야생 마늘도 있고 제가 야생 마늘 딱 해서 다 먹으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배고플 때뭘 먹었겠어요?
2: 야생 마늘.
0: 그런 거다 뜯어 먹으면서 다녔겠죠. 안 그렇겠어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니 그때 뭐 뭐가 있겠어요?
1: 거리에서
0: 뭐, 그렇죠.
1: 예.
0: 잠도 다 노숙을 했을 거라고.
2: 네.
0: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다녔던 것이 담요 들고 다녀야, 물주머니 들고 다녀야 되고, 빵 갖고 다녀야 되고, 그죠?
1: 네.
0: 그러니까 요한이 따라가는 거예요.
1: 네네네.
0: 사환으로. 성경 보면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휘페르테스. 휘페르테스가 뭔지 아세요? 휘페르, 언더, 에테스, 노를 젓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를 때, 나는 내가 너를 휘페르테스와 그 다음에 마트리스, 마트리온, 순교자, 증언이라고 나오죠.
2: 네.
0: 증인으로 불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나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구나.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2: 네.
0: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노 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떠한 영성, 그분의 그 정체성을 배워야 됩니다.
2: 네.
0: 예, 그렇게 살면 절대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아멘.
0: 주님이 붙들어 주시죠.
2: 아멘.
0: 그런 교회가 세계 선교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시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연구했던 얘기 하면서 우리 어떤 교인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1: 네.
0: 예, 어떻게 살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들이 다 펼쳐져 있는 길을 직접 보면서
2: 네.
0: 예, 가슴에 담는 거죠. 그래서 요한 마가가 따라갈 때그 사환이라는 말이 바로 그 휘페르테스입니다. 예.
3: 사도 바울의 삶을 떠올리면서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설명과 함께 들어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시 찬양 드리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노인팅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0: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다음 장소는 어딘가요?
1: 예. 우리가 이제 그 루스트라를 다음에 이제 파무칼레라고 하는, 파무칼레는 이게 터키어입니다.
2: 네네.
1: 목화의 성, 파무칼레, 칼레는 성이거든요. 캐슬. 근데 이게 히에라블리입니다. 히에라블리. 히에라블리.
2: 예, 예.
1: 히에라블리가 여는 헬라우입니다.
2: 예, 예.
1: 히에라폴리스.
2: 예.
1: 거룩한 도시. 골로세스에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사도 빌립의 순교 무덤교회가 있어요. 열두 제자 가운데 전부 다 서진으로 간 사람도 있고, 동진으로 간 사람, 북진한 사람, 남진으로 간 사람 다 있습니다.
2: 네.
1: 동서남북으로 다 간 거예요.
2: 네.
1: 서진 성교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서진으로도 보내고, 바울이 서진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남겼잖아요.
2: 맞습니다.
1: 예수님이 열두 제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제외하고 요한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이 없어서 마치 그 선교가 한쪽으로만 기울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잖아요. 동진했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예. 도마가 그렇죠. 가야국에 왔다는
1: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대답을 회피하지.
1: 예. 히에라볼리 가면은 정말 거기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복음서에 보면 빌립에 대한 스토리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2: 네네.
1: 그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들려주는 거죠.
2: 네.
1: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일제 당시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소진한 겁니다.
2: 네.
1: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2: 우리
1: 교회는 그런 순교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3: 아멘.
1: 그래서 거기에 히에라볼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라오디에

0: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에 가면요, 거기는 또 우리 터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발굴해놨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1: 네,
0: 5세기 아닙니다. 5세기경에 비잔티 시대 때에 예. 이미 어마어마한 교회를 거기다 세웠어요.
2: 네.
0: 그러니까 바울 당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요한이 그걸 쓸 때는 그분의 나이가 90세가 넘어섰었으니까
2: 네.
0: AD 90년 이후죠.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아직까지 핍박을 당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2: 네.
0: 몰래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라오디게아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던 동네입니다.
2: 와.
0: 거기가 아주 부유한 곳이에요.
2: 라오디게아는 사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2: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예. 책망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0: 예.
2: 그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0: 물론, 예, 물론 그런 말도 있죠. 왜냐하면 예. 그게 그 파묵칼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물이 막 온천수가 튀어나옵니다.
2: 네.
0: 온천수가 뜨거워요.
2: 네.
0: 뜨거워서 저 위에서 또 물이 흘러내려가.
2: 네네네.
0: 그리고 옛날부터 수로를 만들어놨어요. 노천수로.
2: 네.
0: 예, 그래서 파이프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 돌을 갖다가 시멘트 석회를 바르면 시멘트가 되잖아요.
2: 예.
0: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또 물길을 만들어요. 이렇게.
2: 어허.
0: 그래서 히에라볼리 저녁에다가 물을 보내는 거예요.
2: 예.
0: 수원지에서.
2: 예.
0: 또 목사님 가시면은 그 파묵칼레 히에라볼리에서 또 온천 할 수 있습니다.
1: 아, 부럽습니다.
2: 피부가 더 좋아져서.
0: 그 온천수가 이제 리커스 골짜기로 흘러서 내려가서 라우디게아까지 가요.
2: 네.
0: 그러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하게 변하는 거죠.
2: 네네.
0: 그래서 차던지 덥던지 아마 그렇게 온천수에 비해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2: 네.
0: 아주 뜨겁던지. 아주 핫했어요. 아주 강하게 뜨거웠던지 아니면 냉장고처럼 차갑던지.
2: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0: 예예예. 예.
2: 근데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0: 냉담한 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2: 예.
0: 차라리 안 믿든지.
1: 아.
0: 그러면은 회개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데 미지근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 예.
0: 그냥 뭐 전혀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1: 에이,
0: 환경
1: 네.
0: 같은
1: 네네네.
0: 그런 게 되겠죠.
2: 네.
0: 그래서 차가우면 차라리
2: 차가우면 전도해서
1: 확실하게
0: 하나님이 네.
2: 회개시켜서 그죠.
0: 예, 예.
2: 미지근한 신앙.
0: 예.
2: 예.
0: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뜨겁다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1: 네.
0: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늘 조정하고 조절하고
1: 네.
0: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2: 아멘.
0: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예. 그 히에라벌리에서 이제 갈 곳이 골로새입니다.
2: 어허.
0: 골로새로 가는데요. 골로새는 가보면 이렇게 언덕으로 거기도 되어 있어요.
2: 예.
0: 아직도 거기를 발굴 안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 골로새가. 예, 그래서 참 아직도 그 엉겅퀴에 덮여 있는 그런 큰 언덕과 같은 예, 그런 곳으로 이제 골로새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을 보면서 가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2: 예.
0: 가게 되죠. 물론 중간중간에 잠도 잡니다.
2: 네네.
0: 잠을 자면서 이렇게 가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면은 옛날에 가정교회는 다 사라졌고 그다 6세기경에 세워진 어마어마한 교회가 남아있죠.
1: 예. 네.
0: 그 기둥이 한 4개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2: 네네.
0: 내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면. 그래서 6세기 비잔틴 시대의 그 교회의 위력이 정말 로마 제국의 호의를 받으면서
2: 네.
0: 그때의 사제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을까 그런 게 느껴져요.
2: 그러니까
0: 교회가 커지 비대해지면서
1: 네.
0: 권력화되어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7세기에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 다 무너지는 거예요.
2: 네.
0: 지진에 무너지고 공격에 무너지고
2: 네.
0: 7세기에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2: 아하.
0: 제가 네슬레 뉴비긴이 쓴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읽었는데요. 7세기 교회가 사라진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선

0: 특별하지 않아요. 선교가 중단돼요. 두 번째는 교회가 권력화돼요.
1: 네.
0: 그 세속화되면서 권력자들, 정치가들과 결탁을 하면서 권력의 중심부로 나가요. 세 번째 원인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1: 네.
0: 그세 가지에 의해서 7세기 교회는 이슬람의 공격을 받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전부 다 모스크로 변하는 거예요. 하란에 가도요, 하란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오래된 이슬람 대학이에요. 원래 거기가 하란의 그 원래 교회터였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 이슬람의 그 원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대학을 세우고 모스크 세운 거예요. 터키에 아마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은
1: 터키에 있네요.
0: 예,
1: 하란이.
0: 하란에 가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2: 야곱의 우물.
0: 릴브가가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몰고 오잖아요.
2: 그죠.
0: 그래서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엘리에셀에게도 주고
2: 네.
0: 낙타에게도 10마리.
2: 주고.
0: 그 낙타가 먹는 물이 230kg입니다. 한 마리다.
1: 한 마리다.
0: 예, 230리터.
1: 리터.
0: 예, 그게 먹습니다. 10마리를 먹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 헌신하는 거예요.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1: 착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
0: 그렇죠.
1: 예.
0: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 아멘.
0: 네. 그럼 하나님이 아름다운 배우자를 예비하시지 않겠어요?
2: 아멘.
0: 성경이 다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1: 예. 어떠신가요?
3: 착한 마음을 좀더 빨리 가졌어야 되는데.
1: 결혼 잘 하셨잖아요.
3: 아, 잘.
2: 오늘부터 더 실천하겠습니다.
1: 예.
2: 네.
1: 그 물깃는 근력운동 먼저 하세요.
2: 힘이 230kg.
1: 자, 저희가 지금 골로새까지
0: 골로새는 뭐 이렇게 크게 볼 건 없고 아직까지 뭐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분이 있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보고 사대교회가 있어요.
1: 사대교회 죽은
0: 예 사대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사대라는 곳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그 망할 때 그때 터키 그쪽이 다 리디아 왕국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사대에 금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금으로 굉장히 부를 가졌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도 하고 또 거기 가다 보면요. 포도밭이 그렇게 많아요.
1: 오.
0: 포도밭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신중에 디오니소스 신. 디오니소스. 그게 바카스 진입니다. 바쿠스. 그러니까 헬라에서는 디오니소스, 로마에서는 바쿠스.
2: 바쿠스.
0: 똑같아요.
2: 그의
0: 머리에다가 이렇게 포도 송이 달고 나옵니다.
2: 맞아요.
0: 음란의 신입니다. 디오니 주신, 주신.
1: 예.
0: 술 주자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쿠스 축제라는 게 있어요.
1: 네네.
0: 그 디오니소스 축제. 그게 뭔지 아세요?
1: 모르겠습니다.
0: 그날은 다 술을 다 퍼 마시는 건데 인사 불성될 때까지 마십니다. 모든 남녀 노소가 다 모여서 꼬마들도 마셔요. 꼬마.
2: 아이고.
0: 그 디오니소스 축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젊은 사람 뭐 다 모여서 다 포도를 마시고 집단 혼음을 합니다. 그게 주신제예요.
1: 예.
0: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한번 보시면은. 왜 그거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오죠.
2: 네네.
0: 그런 사건 그래서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는 디오니소스 주신제를 못하게 법으로 막았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음란하게 퍼져나가니까.
1: 네.
0: 그 당시에도 음란이 문화 코드긴 했지만은 이거는 너무 심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회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황제가 그런 일까지 금지할 정도로 그런 사회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그 편지를 썼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2: 네.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포도를 보면서 거기 교회 가면은 포도를 달고 있는 디오니소스 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거기서 해주죠. 그래서 야 여기가 포도 주산지였고 디오니소스 축제가 이곳에서도 활발하게 있었구나.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사대 교회, 그것도 다 똑같은 그 동네입니다.
2: 네.
0: 아데미 신전도 사실 다 음란의 이제 신전입니다. 아데미 여신이니까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사대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계시록을 다시 읽어가면서 아, 이 사대교회가 이런

0: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공존했구나. 그런 그 정말 잘못된 문화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리고 또그 책망을 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책망을 했는지.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을 보면서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거겠죠. 예.
1: 자, 여기서 잠깐 찬양 한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교수님 다음 장소는 어딘가요?
1: 우리가 이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야, 예. 에베소는 뭐 정말 신나는 도시죠.
2: 붕이 일어났던.
1: 예. 예. 에베소가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큐레테스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 시대의 길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을 카르도라고 얘기합니다. 카르도.
2: 카르도.
1: 예. 예루살렘에 가도 이제 카르도가 있습니다.
2: 예.
1: 예루살렘 그 올드 시티 안에도
2: 네네.
1: 그게 이제 분문에서부터 다머스커스 게이트
2: 예.
1: 그게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2: 네네.
1: 그래서 그 도시의 가장 중앙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2: 네.
1: 남북을 잇는 길이에요.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 직가 다메섹에서 직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2: 맞습니다.
1: 예. 그게 카르도
2: 아.
1: 남북을 잇는 중심도로예요.
2: 예. 네. 야 저는 직가가 스트레이트 로드가 아니라 네. 그런 지명이 있는 줄 알아요.
3: 아~
1: 그럴 수 있어요.
2: 이게 한자로 다
1: 그렇지, 한자로
2: 번역이 되죠. 되다 보니까
1: 그럼요. 예.
2: 한자네요.
1: 실로암도 많이 헷갈리죠. 그 실로암이 열매 실자의 이슬로자의 바이암으로 생각하잖아요.
2: 네.
1: 그 히브리어 실로아흐.
2: 실로아흐.
1: 파송하다. 네. 보내다.
3: 진짜.
1: 예, 실로아흐.
2: 자, 에베소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1: 예, 예, 에베소는 이제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2년간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한 3년 정도 됩니다.
2: 네네.
1: 왜 에베소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목적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네네.
1: 그 에베소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아시아권,
2: 네.
1: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동방 쪽이죠. 끝이죠.
2: 맞습니다.
1: 그다음에 에게해를 지나가면 서양입니다.
2: 예.
1: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관문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서양의 모든 문물이 들어오고 동양의 모든 문물이 나가는 곳입니다.
3: 네.
1: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죠. 근데 원래 에베소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2: 네.
1: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전부 다 그게 육지로 덮여 있어요.
2: 네.
1: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난 2000년 동안 그 강물에 의해서 육지화된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완전히 해안 도시였었어요.
3: 네.
1: 그래서 지금도 성경의 사도행전 21장인가에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붙잡힐 편하잖아요.
2: 네.
1: 아데미 시내를 막 뭐 외치면서 사람들이.

0: 그래서 큰 공격을 당하는 그 성경에 나온 그 극장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500m가 이렇게 쭉 해안가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1: 네.
0: 바다가에서부터 직접 들어오는 그 길이에요. 그 들어와가지고 앞에 그 극장이 탁 설치되어 있죠. 3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극장이 이제 지금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리석길이라고 하는 오른편으로 쭉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편으로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어요. 아고라.
2: 아고라는 저희도 잘
0: 아고라라.
2: 알지 않습니까?
0: 아고라.
2: 인터넷 우리 포털 사이트에 광장, 아고라 광장.
0: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켓플레이스가 주로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네모난데 중앙에 있는 광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모난 곳에 다 다니면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있었을까? 두란노 서원이란 말은 번역이 잘못됐고요. 두란노 스콜레.
1: 스콜레.
0: 스쿨이란 말이 스콜레에서 왔어요. 그 두란노 학당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적합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원 그러면 뭐 두란노 서원. 그래서 그게 마치 뭐 라이브러리 같은, 그죠? 도서관 같은 이미지인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렌트를 해서 직업을 갖고 있었잖아요. 무슨 직업이죠?
3: 천마.
0: 그래, 천마. 그 가죽 제품을 이용한 모든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천막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양털을 이용해서 천막도 만들고, 가죽을 이용해서 또 가죽 제품도 만들고. 원래 길리기아 주 다소잖아요. 다소가 길리기아. 그래서 킬리키움 그러면은 로마에서 가장 가죽 제품이 최고로 쳐준 그러한 그 산물이 바로 다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과 털 제품과 천막은 로마 지역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부모로부터 그걸 배운 겁니다. 가죽 공예, 천막 공예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셀프 서포팅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걸로 두란노 서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친 겁니다. 밤낮으로 가르쳤다 그랬어요. 밤에는 그렇게 막 제품을 거기서 만들고, 2층에는 자기의 숙소가 있었고, 1층에는 제조실하고 마켓이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팔고. 그리고 4시면 문을 닫습니다. 시장이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4시 이후에 이제 밥을 먹고 밤새도록 가르쳤겠죠. 예, 그게 아고라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아직까지. 그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렇게 아고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곳이 바울에 의해서 첫 번째 제자들이 양성된, 에베소를 통해서 그 내륙 지역을 다 전도했던 그 양성소가 두란노 스콜레였다는 거. 그게 거기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 거기서 쭉더 들어가면 오른편에 에베소의 대표 건물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옛날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잘못 알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라이브러리가 맞아요. 그 라이브러리를 갔다가 그 사진에 찍어서 여기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막 몰라서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1세기, 그러니까 146년인가 예전 유력자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인데 지진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가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운 거죠. 가보면 이제 여신 네 명이 나옵니다. 그뭐 지혜의 여신, 용기의 여신, 뭐 그래가지고 네 명의 여신의 스태티어스가 그대로 있고, 그 무너진 흔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서를 모으는 것이 그 시를 자랑하는 요소가 돼요. 우리 도시가 이런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지적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게 도시의 자랑입니다. 제일 많이 도서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2: 알렉산드리아.
3: 네,
0: 어떻게 알렉산드리아를 아시네? 대단하시네.
2: 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 공부를 잘하셨네.
2: 의외죠, 교수님.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0: 대단하십니다.
2: 아닙니다.
0: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도서를 집적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당시에 도서만 모은 게 아니라 번역본도 많이 모아요. 신구

0: 중간기 때 기원전 한 250년 뭐 요때 200년 이때 그래서 그때에 예
1: 72년.
0: 70인경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 헬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래가지고 모든 세계의 도서를 다 모은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거를 본따서 에베소에서도 그 엄청난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두루마리를 뭐 엄청나게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도 마술사의 그 두루마리를 2만 그 드라크마인가 불태웠는데 그 정도 엄청난 돈을 불에 소진하는 일이 분서 갱유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도시에 책이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칠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의 크기는 여러분이 가늠을 할수 없는데요. 그 지금 가보면은 기둥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 기둥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 크기가 그 그리스에 가시면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1: 파르테논.
0: 신전을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의 네 배예요. 근데 제가 파르테논 신전을 그림으로만 보셨잖아요. 직접 가서 보면 놀랄 정도로 커요.
2: 신기하다.
0: 압도적으로 큰데 저거의 네 배.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아데미 신전이 요한 살아생전에 있었습니다. 예. 요한이 거기 있었고 바울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모든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마지막 와서 보는 것이 그 신전이고 5월 달마다 아데미 신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제들이 있어요. 환관들이. 아데미 신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젖가슴 같이 보이, 죄송합니다. 젖가슴 같이 보이는데 그게 젖가슴이 아니라 황소가 가지고 있는
3: 고환.
0: 고환입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달고 다닙니다.
1: 그래서 다산의 상징.
0: 그렇죠. 황소도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달고 도시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도 하고 또 컨테스트도 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드는 이것이 다 가짜 신이고 잘못된 우상이라고 정말 천지와 창조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위기를 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예,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고 또 거기 가면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1: 모르겠습니다.
0: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에베소에서 죽는데 누가가 올리브나무에 목매달려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1: 순교하네요.
0: 예, 순교죠. 그래서 거기에 그 누가의 특별한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왜 여기가 누가의 무덤인지 누가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또한 가지 엄청난 무덤이 하나 있는데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실제 무덤이.
1: 실제 무덤.
0: 예, 실제 무덤입니다. 왜냐면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43년도에인가 그때 에베소로 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1: 마리아를
0: 예,
1: 데리고요.
0: 데리고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어머니라고.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리고 그 불불산 뒷자리에 가면은요, 마리아의 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리아의 생가도 있는데 그건 역사의 기록에서 제가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거기에 이제 마리아를 위해서 그 집을 지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모셨다는 것이.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 집을 진짜 요한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라고 믿고 그 캐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가서 경배를 합니다. 찾아갑니다. 우리는 안 가요.
1: 그렇죠.
0: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 있고 그 요한은 마지막 단모섬에 가서 죽을 위험을 이제 처하는데 에베소에 들어가면은요, 에베소에 황제의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체포합니다. 체포해가지고 그 신전 앞에서 끓는 올리브 기름 가마에다가 쳐넣어요.
1: 와우.
0: 예, 근데 죽지 않아요.
2: 오.
0: 그래가지고 그때 황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밤모섬은 채석장입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채석을 해요. 거기 가보면 밤모섬에 가면은 그 사도 요한이 누웠던 돌베개와 같은 데가 있어요. 가보면은
1: 가나요?
0: 예, 다 있어요.
1: 와.
0: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죠.

0: 쓰게 돼가지고 다 일곱 개다 보내지 않습니까?
1: 네네.
0: 다 보내고 1년 6개월 만에 도미시안이 암살당합니다.
2: 예.
0: 친위대에 의해서.
1: 어.
0: 너무 하는 짓이
2: 악하니까.
0: 악하니까
2: 예.
0: 이를 살려줄 수가 없겠다 해서 암살당해 가지고 다음 황제가 등극을 하죠.
1: 네.
0: 그러면서 해벌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2: 예.
0: 돌아와서 저희 나이가 한 거의 AD 95년 정도, 96년인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 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2: 와,
0: 그리고 그
2: 에베소.
0: 기념교회에
2: 예.
0: 나중에 기념교회를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 기념교회 십자가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당 안에 사도 요한의 무덤을 안치해요. 그맨 앞에다가 거저 이게 장로석이 있어요. 장로석.
2: 네네네.
0: 그 장로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다가 사도 요한의 무덤을 딱 해놨어.
1: 네.
0: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이 그 요한의 무덤을 보는 거예요.
2: 와우.
0: 예,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에 묻혀 있구나.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1: 있죠.
0: 전해오는 거예요.
1: 네.
0: 그게 이제 에베소에 가면 볼수 있는 거죠.
1: 네.
2: 그러면 교수님, 요한계시록에 1, 2, 3장에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2: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을
0: 그때 에베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67년에 죽거든요.
2: 네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유지가 되었겠죠.
2: 네.
0: 근데 90년대에는 누가 했는지 잘 모릅니다.
2: 어허.
0: 예.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남았었기 때문에
2: 네.
0: 요한에 의해서 목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 네.
0: 예. 근데 에베소에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 교회가. 무덤만 있는 거지.
2: 아, 에베소 교회의 터는
0: 그렇죠. 어딘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때 가정교회니까.
2: 예.
0: 가정교회를 있다가 아약순독산이라고 그러는데
2: 네.
0: 그 산에서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쳤다 그래요. 기록에 양을 쳤던 그 장소에 그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무덤을 나중에 이제 그 아래로 옮기면서 6세기에 요한 기념 교회, 요한 무덤 기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예.
2: 터키는 여기까지.
0: 예.
2: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성지순례 터키 코스에 대해서 부산의대 이효엘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리워지지 않으세요?
1: 직접 가지 않았는데 직접 갔다 온 기분이 듭니다.
2: 네.
1: 네.
2: 뭔가 보고 온 듯한.
1: 네.
2: 예.
3: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증언자가 되라 하잖아요.
2: 네.
3: 근데 이효엘 목사님 딱 제가 설명을 듣는데 진짜 뭔가 그 시대에 살지 않으셨는데 그 시대에 마치 계셨던 것처럼
1: 그러니까요.
3: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내가 복음 전할 때 진짜 저렇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진짜 내가 뭐 건너서 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2: 네.
3: 내가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1: 네.
3: 뭔가 이게 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2: 예.
3: 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2: 예. 이번 성지순례 그죠?
1: 함께
2: 사표 쓰고.
4: 아까 또 사표 쓰신다고 하셨어요.
1: 네네.
3: 사진도
1: 그치?
3: 쓰고, 예.
1: 함께 하는 걸로.
2: 이야. 드디어 이제
0: 합니다.
2: 우리 김동연 집사님이 신학의 길로.
1: 아, 이렇게.
3: 예. 아, 근데 네, 진짜 감동이었어요.
2: 예.
4: 아, 감동받은 거
3: 괜찮네요.
1: 네.
2: 자연스럽게 넘겼어요.
3: 아, 예.
4: 이 성지순례가
0: 예.
4: 아, 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예배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때 그런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공기도 어떻게 보면 같이 마시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4: 성경이 마음속에 좀 살아 숨쉬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춘웨이브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0: 예.
2: 우리 성지순례 동료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여러분 정말 성경을 늘 지면으로 보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성경에 대한 지리적 감각도 없이 이제 지명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 이해가 잘안 됩니다. 저의 목적은 성경을 바로 알자. 또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지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야 바로 볼수 있다.
1: 네.
0: 이런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0: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멘.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껴지고 내 피부 속에 새겨진 네. 내 영혼 속에 각인된 말씀으로 나를 영원토록 운동력 있게 해주는 것이 성지의 순례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난 돈이 없어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맨 돈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면 네. 돈보다 더 귀한 뭐 인생의 정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갔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고요. 저와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꼭 구약을 갔다 오고 꼭 신약을 가지고 신약을 갔다 오신 분들 꼭 구약을 가는 그런 일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참 좋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네. 제가 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는 섬기는 거 좋아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성지순례 일정이 언제?
0: 7월 20날.
1: 20일.
0: 예, 20부터 31일까지입니다.
1: 12일간.
0: 예. 예. 만약에 뭐 교회에서 집 다 같이 가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31일 날 돌아오니까 뭐 8월 1일부터도 할 수 있죠.
1: 네네네.
0: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한 교회가 같이 가면 더 좋아요.
1: 네.
0: 먼저 이게 팀워크가 되니까.
1: 네.
0: 예, 아직까지도 근데 한 10명 이상은 뭐 오셔도 됩니다.
2: 모집지.
0: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 이효일 교수님과 함께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교수님?
0: 전화번호 드릴까요? 네네. 아니면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예,
1: 뉴이브 교회로.
0: 뉴이브 교회로 예,
1: 문의 주시면 예.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s New이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시대에 매우 경건하다고 소문난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철저한 금식과 기도 또 구제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부했는데요.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떤 의로움으로 이 문을 통과하려 하느냐? 수도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요. 십일조를 철저히 했어요.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제 삶은 진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삶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행한 선행들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함, 남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그런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수도사는 당황하면서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교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수도사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의로는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고백하자 그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희고 정결한 세마포가 입혀집니다. 그제서야 이 수도사는 자신이 이전까지 행했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요?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옷을 입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렇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도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멸시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적 의무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실천은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로우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화가에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두 제자에게 똑같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려오거라 라는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첫 번째 제자는 밤낮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이 남을 돕는 모습, 또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또 금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화폭에 담았고요. 그림을 완성한 이 첫 번째 제자는 이야, 이 정도면 뭐 내 사랑은 완벽해 라며 뿌듯해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제자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스승님을 찾아와 울면서 스승님, 저는 사랑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를 들여다보면 남을 돕는 선행 속에서도 결국 제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할 자격, 사랑을 그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며 헝헝 울더래요. 그때 스승은 그때서야 붓을 건네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화폭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거라. 결국 첫 번째 제자의 그림은 자기 자랑으로 판명되어 버렸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한 두 번째 제자의 그림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 사랑의 그림으로 남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두 번째 제자처럼 정말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사랑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붙잡기 원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에레지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다의 예수 사랑하심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에레지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다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열고 모든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 왕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사서 입고 잔치에 나아갔는데요. 스스로 자신이 누구보다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왕이 나를 주목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잔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장에 탁 들어선 순간 청년은 자신의 옷이 왕의 찬란한 그 영광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는데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 있었던 그 청년에게 왕이 다가오게 됩니다. 왕은 청년이 입고 온 그 옷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은 청년을 꾸짖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입고 있었던 깨끗하고 고귀한 왕의 예복을 벗어서 청년에게 입혀줍니다. 그 순간 청년은 깨닫게 되었죠. 아, 내가 입고 온 나의 의는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왕께서 입혀주신 이 예복만이 나를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때 청년은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처럼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서성이는, 머리를 떨구고 있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치장 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입은 옷의 그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대신 왕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왕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뭔가 이루었던 뭐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어요. 다시 고백하며 낙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까 그 이야기의 청년과 같은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네, 두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승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마르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는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듣든 일을 하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며 참 생명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쁜 삶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시계 수리공이 정교한 시계들을 관리하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해도 아침마다 시계 태엽을 감아주는 일을 멈추면 결국 멈추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 맡은 일과 사명이라는 태엽을 막 감으면서 바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의 태엽을 감는 일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지요. 아침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인생의 시계 태엽을 주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감는 일이라는 겁니다. 태엽을 감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결국 시계는 고장나거나 멈추고 만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은 주님께 나아가 멈추어 서서 태엽을 감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뒤요 찬양하며 이 영적인 태엽을 차르륵 감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주님 발 앞에, 옹기장이의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주님 발 앞에, 옹기장이 아카펠라로 주발 앞에 나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스승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들로 뛰어나가 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빴고 자신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제자는 아침마다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묵묵히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스승이 전해주는 것을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첫 번째 제자가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스승님을 위해 이렇게 땀을 흘려 일하는데 아니, 저 친구는 매일 앉아있기만 하니 스승님 너무 공평함,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자 스승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은 마당에 있는 차가운 화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해요. 둘 다 가서 이 화로에 불을 붙여보거라. 땔감을 구하러 다녔던 제자는 땔감이 많으니까 이 땔감을 화로에 가득 채우긴 했지만 정작 불을 붙일 불씨를 구하지 못해서 불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스승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두 번째 제자는 자신이 늘 간직하고 있었던 스승께서 전해주셨던 그 불씨를 탁 꺼내서 화로에 탁 대었더니 금세 불이 붙고 따뜻한 불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땔감을 채우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이라는 불씨가 없으면 우리 삶에는 생명의 온기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물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한 곡 나누고 올게요. 히즈 월십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워십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유명한 레이서가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차체를 아주 가볍게 만들고 타이어를 최상급으로 막 교체하면서 하루 종일 정비소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주가 탁 시작되었을 때 그 차는 초반에 무서운 속도로 달리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서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이 레이서와 같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외부적인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말 분주하게 달리죠.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엔진을 식히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이 말씀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과열로 인해서 멈춰서게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급유,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채우는 그리고 또 휘발유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피아워십의 말씀 앞에서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와 점점 멀어져갔고 결국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죠. 하루는 그 청년이 급한 일이 생겨 택시를 잡아탔는데 그 택시 안에 낯설고 이상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불리는 그 방송에서 마침 특별한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래전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혹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라는 진행자의 멘트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무심코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그 문자를 접수하고 그 청년에게 즉석에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갑작스런 전화에 좀 놀라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설명과 인도를 따라 영접기도를 했고요. 극동방송을 계속 켜두셨던 그 택시기사님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했죠. 그렇게 그 청년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침 급히 택시를 탔는데 하필 그 택시가 극동방송 애청자가 운전하는 택시, 그리고 별 기대 없이 보낸 문자가 마침 당첨돼서 달리는 택시 안에서 마침 영접기도까지 하게 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과 우여곡절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이경미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어서 김명식의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두 곡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택시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까지 해버린 어느 청년 이야기 나눴는데요. 몇 년 전 제가 특별 생방송 진행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걸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라는 걸 다 알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신 것도 또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송 듣게 되신 분들은 김정호 PD 어디 갔나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김정호 PD님이 울산 극동방송으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이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요. 울산이 복음화율이 참 낮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김정호 PD님도 그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레이스 투 유 이 시간도 앞으로 은혜로운 찬양 많이 함께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의 찬양 임내 그리고 AJ 워십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죠. 사라 그로브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보내드린 두 곡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오롯이 새긴 곡이었죠.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이었고, 김도현의 음성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세 곡 함께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깨어 계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업무 가운데 계신 분도 있겠지요. 각자의 이유, 상황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여름 덥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장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예람 50의 주요와는 광대하시도다 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키를 쥐고 계시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그리고 나를 늘 평안 가운데로만 이끌어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로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 가운데 바다 위의 풍랑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맞게끔 또 그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또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만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달빛 가스펠 들으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디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아, 주님의 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foll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묻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참 어리석은 양 같아서 웃었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은 잘 앞을 못 본대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의 발도 보고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풀을 뜯을 수 있는 풀만 보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할 때 양이 잘 따라가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 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무리 주님 저 주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덧 내 눈앞에 보이는 풀을 뜯고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딴 곳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는 우리는 자주 이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계신가요? 그쵸. 주님께서는 어느 때는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또 실제 하심에 대해서 숨기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부르짖음과 또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이 영광된 길이고 그 길이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에는 수많은

사건들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파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간략하게 표현한 그 말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였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복잡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이 많을 때는 본질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면 또 본질이 보인다고. 여러 가지 곁가지들이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인다고들 하죠.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본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에서 수없이 많은 도전이 찾아오죠. 경제에 대한 도전들, 관계에 대한 도전들, 어려움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맞서게 되는 도전은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것은 의심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보여주셨고 증명하셨는데 끝없이 우리의 불신이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한 아침의 말씀은 그 본질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쳐다봐야 하는 것,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말이죠.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과 고통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냥 마음 아픈 일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가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더 들을까요? 이름오십의 찬양 듣죠? 아닙니다. 헤세드 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0: 삼위 하나님께 큰 가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1: 헤세드 워십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찬미 워십의 의존이었습니다.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순서는요,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들로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7월 6일이죠. 7월 6일서부터는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달빛 가스펠도, 강준의 달빛 가스펠도 오는 주 주말서부터는 썸머 스페셜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방송에서는 워낙 많은 찬양들을 들려드리고 있긴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썸머 스페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복한 아침 순서를 조금 하지 않고요, 더 많은 찬양들로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름에 어느 곳을 가시든지 찬양의 BGM을 쫙 깔고 달려가시든 쉬고 계시든 하실 수 있게끔 잘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주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방송

방송에서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사용과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서 방송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 보내주시고 또 기대감 가지고 청취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큰 사고 없이 잘 배달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곡의 예배 찬양 들을까 합니다. 김현진 간사님의 찬양입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김윤진 간사님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오늘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예배, 여러분들, 아마 이 새벽까지 뭔가 일하셨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시 예배는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의 구애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현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좀 일찍 가면 뭔가를 예배를 되게 책임감 있게 뭔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치운 것 같고 할 바를 다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어떤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왔는데 저 11시까지 갈게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11시까지 와라. 그러면 부모는 한 10시 반부터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10시 한 40분, 50분 되면 오고 있냐? 어디냐? 다 왔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모님 집에 딱 정시에 도착을 했는데 좋았어요. 그러고 그래,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많이 아쉬워하시겠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쁘게 하나님 만나시고요. 주님 앞에 풀어놓지 못할 우리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올 예배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몇 주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위럽에 다시 일어나 이 찬양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늘 제가 사실은 부르고 싶은 찬양들을 선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이 찬양도 골랐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의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미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나온 6개월 동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 맺혀진 크고 작은 은혜의 열매들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기적의 마중물이죠. 네, 오늘 이 새벽은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만남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노래. 지난 반년의 시간들이 돌아보니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울었던 날도 웃었던 날도 주님의 세밀한 손길하니 부지런한 곳 없었으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내 마음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님 제단에 올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감사의 고백 위에 다가올 반년의 축복을 장식하소서.

계실 텐데요. 지나온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간 그렇게 감사하시고요. 다가올 또 반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5장 마침내 요셉이 자기를 모셔선 자들 모두 앞에서 자신을 옥죄할 수 없게 되니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외쳤고 그의 곁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니 비로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그리고서 그가 소리 높여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온 집이 들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너무 놀라서 감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이 가까이 갔다. 이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대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대들이 형제 요셉이요.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나를 여기로 팔아넘긴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노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그대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었어. 이 땅에 두 해 동안 기근이 들어서나 앞으로 다섯 해 동안은 봄가리도 가을거지도 아예 없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그대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대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대들을 땅에서 생존을 보장하고자 하셨으며 나를 그대들보다 앞서 보내셨소. 그러므로 나를 여기로 보내니는 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소. 이제 그대들은 속히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전하되 당신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고센 지역에 거주하여 나와 가까이 있을 것이니 곧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자손들과 당신의 손자들과 당신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내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아직 다섯 해나 남아 있으나 내가 거기서 당신을 봉양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안과 당신께 속한 모든 권속이 피폐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고 하시오. 보시오, 그대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내가 내 입으로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어. 그러니 그대들은 애굽에서 누리는 나의 모든 영예와 그대들이 보는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낱낱이 아뢰고 서둘러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시오. 그리고서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 후에 그가 자기 형제들 모두에게 볼을 맞추고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으나 그의 형들은 어느 정도 지나서야 그와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이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형제들에게 명하기를 그대들은 이렇게 행할지니 곧 그대들이 짐승에 짐을 싣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땅의 아름다운 곳을 내주어 그대들도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또 그대에게 내가 지시하는데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들이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들은 이대로 행하라. 곧 그대들은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아버지도 모셔오라. 온 애굽 땅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대들이 것이니 그대들은 살림살이에 대해 조금도 마음 쓰지 말라고 이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요셉이 바로 이 이브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내주었고 그들에게 길에서 쓸 비용도 주었다. 또 그가 그들 모두 곧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냥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냈으니 곧 애굽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열 마리와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쓸 곡물과 떡과 량식을 실은 암나귀 열 마리였다. 그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들은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시오 하고 타일렀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하였더니 야곱이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일러준 말들을 모두 그에게 전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내온 수레들을 보고서 그들이 아버지 야곱의 령원이 되살아났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되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45장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어느 한순간에 저는 여기에 와서 폭격분한 것은 2600명의 우리 자매들을 600명은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니지. 내가 어제는 저 중국의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 저 짓들을 내가 세상에 고소해야 되겠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쌍하게 죽은 저희 자매가 나한테 넌 대한민국에 와서 가서 배불리 먹으니까 내가 우리를 잊고 사네, 나를 잊고 사네, 내 원이 이렇게 깊은데 왜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지,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저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듣는 사람도 믿겨지지 않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까?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중국 땅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그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들의 운명 문제입니다. 저 북한 땅이 인권 유린의 나라라면 저 중국 땅은 인신매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 땅, 중국 공산당, 승양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공산당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한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나야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평화를 얻습니다. 북한이 두고 온 딸이 하나원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6살 때 헤어진 딸인데 저는 딸을 찾고도 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6살 때 버리고 떠난 딸인데 날 엄마라고 불러줄까 그 마음에 저는 울기만 했는데 딸이 저를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엄마, 내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니까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 인생을 이제부터 즐기며 살라고. 딸이 오히려 저를, 엄마 내가 돈이 여가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힘든 거 알고 엄마도 병이 있는 거 아는데 자기한테 돈 보내주지 말고 엄마가 힘들게 번 돈 엄마가 써라 그래요 딸이. 그런데 그 딸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딸이한테 너무 보고 싶어서 추석에 편지를 썼거든요.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에 갔는데 온 마을 사람들 앉혀놓고 보이부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읽으라고 했대요. 읽으면서, 이것이 너희 반역자인 너 엄마가 보내준 거다. 그래, 딸이 얼마나 그때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우리 엄마는 날 버리고 중국에 가서 도망쳐 갔으면 잘 살지 왜 편지를 보내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렇게 얼마나를 원망했겠어요. 그래, 제가 그 후에 그걸 다 알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딸한테, 우리 딸이 얼마나 감시 속에서 살아갈까. 지금은 엄마 우리 감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렇게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저 북한 땅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서워 낳았습니다. 첫째는 남자를 놓고 둘은 여자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만약 엄마가 내 나이 때 대한민국으로 왔으면 애국을 할 텐데 엄마가 여기서 복음 통일이 오기만 안타깝게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래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 많이 낳네. 저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딸은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마디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 딸이 엄마가 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딸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는 슬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 저희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삶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어둠에 포로되고 눌렀던 모든 삶의 진리를 알고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아직도 저 중국 감옥에 남아있는 2,000명의 우리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먼저 온 우리 통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방울이고 물방울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한 사람이, 우리 탈북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 운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죄,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이렇게 말로만 다 표현하고 말로만 다 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불쌍한 북녘 내 동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 3대 세습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김일성 3대 세습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인본주의 유물론 주체 사상은 떠날지어다. 모든 정치범 수용소 창살 없는 감옥은 사라질지어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어 복음 통일된 한반도를 통하여 한라에서 백두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드리는 그 감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자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아닐까요? 오늘 교회로 향하시는 발걸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읊조려 보세요.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의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다가올 날들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눈물 나도록 따뜻한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온 가족이 감사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켈이라는 책에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과 실천을 나누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중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무이한 방법,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세상을 이기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이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 겸손으로 단합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보세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에게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요.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단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한 마음으로. 어떤 부부 신방을 했는데 당첨을 받았어. 아파트 당첨을 받았어. 그 집이 싸움이 벌어졌어. 부인은 50평짜리를 해라 그랬는데 남편은 35평짜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났어. 뭐 35평에 좀 살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50평으로 가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단합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으로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도움으로 단합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을 품어서 하자고.

0: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로비가 있어요. 소녀 유관순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바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통일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과 눈물의 젖은 땅,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주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본 오늘의 기도,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전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먼저 나아가며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현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요 임금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막강한 행적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말씀에 선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 하실 텐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이 쓴 친구 춘실이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나의 친구 춘실이에게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연락이 편안하고 빠르고 완성된 이 시대이지만 나는 오늘 펜을 들고 나의 친구를 생각하며 너의 모습을 그리며 나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보낸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큰 상창 골짜기 길가에서였지. 항상 못 부리며 연애할 그 나이에 너는 편리화를 신고 나는 지하족을 신고 무더운 여름철 배낭을 치고 앞치마를 두르고 마주 향하였었지. 그 약한 신체에 어울리지 않게 쌍꺼풀 진 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하던 너의 그 목소리와 너의 모습을 가끔 생각해보곤 한단다. 산나물 캐러 갔다 길을 잃고 당황하여 떤 너와 함께 나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에 들여다보고 너의 그 큰 눈이 더 커졌으나 너는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았었어. 먹이가 물어뜯는 그 저녁 숯불을 피워놓고 지나온 일과 앞으로 살 일을 우리 서로 염려하고 계획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밤이었었던지. 상창에 있는 너희 이모 집도 가보고 무산 철도 마을이 너희 집도 함께 가보고 함께 약초 장사도 해보고 국수 장사도 해보고 매대도 해보았었지. 넌 날 보고 손이야 넌 장사할 포재가 없구나 하면서 놀려주곤 했었지. 돈벌이가 안 돼서 한숨 쉴 때면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니? 되든 안 되든 미치든 벌든 앉아있지 말고 그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힘을 주고 도와줬던 네가 얼마나 귀하였던지. 언제 한 번도 너에게 나는 너는 나의 소중한 동무야 너는 나의 딱 친구야 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인생을 나누던 그 저녁부터 너는 나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리 잡았단다. 너와 함께 보낸 2년도 되지 않는 그 나날, 어려운 그 나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중한 동무였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 너는 아마도 그때처럼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자식도 있을 것이고 함께 이룬 그 가정을 잘 운영하면서 살기 힘든 그 땅에서도 그들을 잘 내세우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 중국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단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기를 원한다. 독재 정권 아래에 묶여서 진리를 모르고 빛이 없는 어두운 그 땅에서도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땅의 하나의 반짝이는 별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야. 우리 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되는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길 원한다.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멋진 아내와 어머니로 이웃이 존중하고 일러주는 춘실 동무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 나는 믿는다. 이 땅에서 고향 땅의 흙냄새를 그리며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과 동생과 그 땅 위의 모든 것을 그리면서 너와 온 가족의 평안을 축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처녀 시절을 더듬어 보며 좋은 친구였던 진실이를 위하여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조선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독재 정권 아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없고 집에는 인기가 없고

0: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수많은 탈북인민들이 세상 방방 곳곳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광명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훌륭한 국가를 붙여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나의 친구 춘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고 슬플 때 그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의 강한 손길로 일으켜 세우시고 자비의 마음 베푸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늘도 고향 북녘당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만왕의 왕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북녘당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한 오늘의 편지. 산나물을 함께 캐던 나의 딱 친구 춘실 자매에게 쓴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국제선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유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새 언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제사가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한지를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얻게 된 희생 제사의 효용성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구속과 영원한 구원의 성취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서가 아니라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은 단순히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이 표현 앞에 사용된 전치사는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수단과 매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반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매년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일마다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그 피로는 영원한 속죄

축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지 일시적인 죄의 사함의 표징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완전한 제사였으며 그 피는 단지 외적 제의적 정결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은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구약 속죄일 제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반복적 제사와 확연하게 대조됩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죄를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시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짐승의 피는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일시적 정결일 뿐 사람의 속마음, 그 죄책감까지, 양심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훨씬 뛰어나고 완전합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들이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단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희생 제물입니다. 둘째, 율법의 규례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진 구속 사건이며 그 근원과 동력이 영원한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전혀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외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온전하신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율법적 의무나 외식적인 제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지 못하는 모든 인간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겉으로 보이는 정결을 넘어서 양심의 근원적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며 이는 구약 제사의 한계를 넘어선 새 언약 안에서의 은혜와 예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흘리신 피를 통해 효력을 갖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남긴 유언이 그 사람의 죽음 후에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정죄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자는 이를 통해 구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즉, 성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옛 언약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제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언약이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담긴 엄숙한 결속과 속죄의 관계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신내 산 언약에서도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내용을 백성에게 읽어주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그 언약이 효력을 가졌음을 확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된 것이죠. 제물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언약이 단순한 법적 합의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담긴 서약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 언약은 짐승의 피로 효력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효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상징적인 효력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실제적인 구속과 새 언약의 완성을 가져왔습니다. 성막 제사에서도 거의 모든 제사는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피는 단순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정결과 속죄를 이루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조차도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피 없는 제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레위기 17장 11절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생명의 희생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제사에서의 피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모세 언약 아래에서도 피는 언약 성립과 제사 정결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피는 죄와 사망의 대가를 상징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인간의 마음과 양심까지 완전히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상징적 제사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제거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피를 들여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고, 이는 구약의 반복 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단번에 제사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세 가지 측면으로 서술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구약 언약에서 피가 언약 성립과 죄사함의 필수 요소였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역시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구약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나 상징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옛 언약에서 제사장은 지상 성막 안에서 염소와 송아지 등 짐승을 제물로 잡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들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단지 임시적이었고요, 상징적인 속죄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유일무이한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반복될 필요가 없었으며 단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고 양심을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 제사의 실체, 본질입니다. 구약 제사로서는 결코 이루지 못했던 인간의 영원한

0: 반석자와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자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다시 구약 속죄일 제사의 한계점을 언급합니다.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죄일 제사와 같은 구약 제사는 참된 형상의 그림자로서 죄를 제거할 근본적 능력이 없는 임시적 제사였습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다는 사실은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 제사만으로는 인간의 내면과 양심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속죄일 제사가 죄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복적인 제사의 구조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 즉 죄와 양심의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인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뜻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희생은 인간이 드릴 수 없는 완전한 제사의 본보기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는 폐지되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약 율법 자체가 오류가 있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단순한 구속 행위를 넘어 율법 성취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의 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제거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구약 제사와 한 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조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구약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상 완료 시제로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유익을 누리는 대상은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요. 헬라어 문법은 현재 진행형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 성경에는 이를 잘 반영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단순한 외적 규례나 반복적인 제사에 머무르지 않고 옛 언약으로는 불가능했던 내적 변화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직접 말씀을 새기시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순종과 거룩함을 이끌어내십니다. 또한 새 언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복되는 제사나 외적 의식으로는 인간의 죄와 양심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제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반복적인 속죄 제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속죄와 화목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충분하며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5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함경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새벽에서는 한때 평안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30mm로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1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4도, 목포 23도, 서울과 강릉, 광주가 23도, 포항과 대구, 대전, 여수,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강계와 청진이 18도, 해산 17도로 시작됩니다. 최고 기온은 함흥이 32도, 포항이 31도, 강계와 서울, 춘천, 강릉, 대구가 3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2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광주가 28도, 부산과 목포가 26도, 여수 25도, 청진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게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말씀과도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오늘 레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항상 곁에 계시네.

0: 격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왜 열등감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중심으로 심리학적인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편에는 집단적인 열등감을 만들었고 집단적인 열등감은 집단적인 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움은 폭력이 되었고 폭력은 거짓말이 되었고 거짓말은 양심의 마비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같은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미움의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것은 회복탄력성의 차이입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실패나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심리적인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미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0: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창세기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셉은 자기 효능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환경은 바뀌었지만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으면 존재 가치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실패하면 자신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직분은 변했습니다.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라는 겁니다. 비교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사람을 안정되게 만드는 겁니다. 비교는 속도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올바른 방향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처럼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걸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말합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의 의미를 잃은 것이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열등감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감옥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011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원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종친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종친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포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월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스웨덴의 전래 민요를 사용하여 칼 구스타프 보레리 목사가 이 놀라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이죠. 학자들은 20세기 최고의 찬송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 서방에 알려지게 된 과정도 신비합니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이 찬송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만트레드 폰 글렌이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 루터교회에서 부르던 것을 제정 러시아의 목사로 러시아의 마틴 루터로 불리는 이반 부크로하프노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민요처럼 부르게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사역하던 미국 목사인 스튜어드 하인이 1949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소개했고 사절을 추구하였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의 집회와 방송 설교에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세계 모든 성도의 사랑을 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죠. 코리아 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찬송가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들이어서 새로운 찬송가가 편찬될 때 번역상의 문제가 있으면 가사가 수정되곤 했습니다. 1919년 신증 찬송가에 수록된 이후 100년이 넘도록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인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네, 그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LA 남성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애창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주와 동행에 관련된 찬송의 가사들, 특히 후렴에는 대부분 기쁨과 즐거움의 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우울증도 심한 스트레스도 그 근본 원인이 근심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면 군심은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너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성 작가 중에 MG 차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곡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의 세 곡, 21세기 찬송가의 두 곡이 편집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한 곡의 찬송곡이 가사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MG 차핀이 만든 찬송입니다. 미국 찬송 작가로는 특이하게 오음계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과 일본에서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한 곡의 선율에 세 개의 가사가 있는 아주 특별한 찬송인 이 곡은 로엘 메이슨이 편곡을 하였지만 원래 곡의 이름이었던 골든 힐의 선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사는 아무 흠도 없고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네온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 일본과 한국 초기 찬송가에는 아론 차핀의 작곡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의 동생이었던 MG 차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가창학교의 선생으로 있었고 후에 가창학교를 세웠고요. 남부 민요 찬송가를 수집하여 미국 교회에 소중한 자료를 많이 남겨놓으신 분이십니다. 같은 곡이지만 다른 가사 고요한 바다로를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고요한 바다로는 영국 찬송가 작가 톰 네이디 목사가 작사한 찬송으로 영국의 복음 잡지에 처음 실린 후 미국과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곡인데 가사가 다르고 연주자가 다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횃불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콜레오네 찬송은 이 세상 풍파 심하고를 찬양드리면서 문을 닫겠습니다. 19세기 미국 음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토마스 헤스팅스의 작곡인 이 찬송은 영국 국교의 열정적인 복음주의자인 휴 스토웰의 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은 문영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정착돼 있는 나라들은 언제 어디서나 땡큐라는 인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배척당하는 나라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없고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가 없어질 때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 모임의 장소가 됩니다. 감사는 행복합니다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감사는 물질의 소유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서 최신 가전제품을 사용한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것을 조금 편하게 해줄 뿐, 감사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죠.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준비된 곡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원웨이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희망을 안고 나아가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 100명이 모이는 학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100명의 전문의를 앞에 두고 한 암 환자가 연단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병 중인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와 격려 그리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암을 두 번이나 진단받았습니다. 그중 한 번은 의사가 14일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어서 마라톤을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저는 14년을 더 살았고 세계 7대 최고봉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서 오히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션 스와너의 이야기입니다. 스와너는 가장 큰 절망감을 느꼈던 순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등반 훈련을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봉을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14일밖에 살지 못한다던 의사의 말과 달리 스와너는 14년을 넘게 살아가며 희망의 가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은 모든 역경을 극복할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이라는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힘을 내어 능히 이겨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곳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오래된 도자기 가운데는 금이 가거나 깨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버리게 되지요. 깨졌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일본에는 킨치기라는 특별한 도예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조각을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 붙입니다. 신기하게도 상처를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완성된 도자기를 보면 깨지기 전보다 더 깊은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진행자 더사랑 최고촌교회 조범조 목사입니다. 킨츠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실패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어붙이셔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또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요나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놀란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은 조금씩 조금씩 감사로 바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지만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요. 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요? 형들은 사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만 바라본다면 답답함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뒤편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축복이 되려면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가죠. 도망치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옛날 하던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우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도 숯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잊고 싶었던 장소를 가장 은혜로운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은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는 초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실패를 기억하시지만 실패로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편안한 방송 가족인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실패를 헛되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감사로 바꾸시고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사건자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부르심 자리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패를 쉼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나를 통하여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경, 진행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주 목사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손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7월 5일 7월의 첫째 주 주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네요. 그 반년의 시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갈 또 반년 2026년의 한 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는 일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게 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헬라 에르가가 쓰여졌어요. 일의 복수형인데 일들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 때는 에르곤 했어요. 단수예요. 그 일의 복수와 단수가 쓰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 일인가 저 일인가? 많은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이 한 가지가 잘 안 되니까 종교적인 양념을 쳐서 자꾸만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에너지

파생됐던 것을 생각하여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에너지, 힘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는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고 또 그래도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다시 출발하는 것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야, 날 올해만큼은 진짜 감사할 거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 사람들은 좋은 일, 뭔가 내가 뭔가 얻었을 때 나한테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해석을 잘못하면 감사는 원망으로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형님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예, 어떤 곳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흔히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자리, 나중에 베델이 되는 이 자리, 그 자리에서 꿈을 꾸죠.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이름을 짓죠. 베델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실패의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등졌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좌절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써가신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이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떤 삶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간증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춤을 추게 하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로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내가 힘을 얻고 달려갑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아버지를 제일 높이 두게 하소서. 나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하게 하소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도 분주한 일상으로 뒤죽박죽 시작하지 말게 하소서. 비록 마음은 분주하다 하더라도 단 1분만이라도 차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선이라 함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나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권혜생 목사님의 십자가 새롭게 읽기.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제목의 책의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다섯 가지로 진단합니다.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 그리고 편견과 차별의 속물근성, 그리고 끝없는 욕망과 기대, 그리고는 능력주의가 낳은 무한경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불안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단 이 알랭드 보통의 말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삶을 살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경험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전염병의 위협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해한 적도 있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정서가 불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주권에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권혜생 목사님이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십자가를 구원의 방주처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은혜의 통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물론 그거는 정답, 예, 확실한 답, 200점짜리 정답이죠. 그런데 이 권혜생 목사님은 여기다가 하나를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완전한 신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두려움의 상황이 와도 믿음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처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실까요? 오늘의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단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단과는 만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단도 사람인데 그래도 되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 이단 여부를 분별하는 거는 쉽지 않죠.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단의 그 초동 전략은 대상 설정과 만남입니다. 일상을 통한 대면과 접촉으로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내세워서 회유하고 미혹합니다. 직접

대면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접근할 수도 있죠. 이단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과 개인 신앙을 파괴합니다. 이단은 집요한 침투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이 정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일단 이단의 그물망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익하고 유의미한 만남이 있고 일상적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의 만남은 유해한 만남이어서 만날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성패는요, 만남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 말고 건전하고 건강한 만남을 만드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해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으로 나오고요. 이어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멸망하게 됩니다.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탐심을 채운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들을 설득해 돌아서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의도적 접근을 막는 길은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새 기둥을 굳게 세우고 지키십시오.

0: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1: 다윗의 말년은 참 쓸쓸했다고 합니다.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열왕기상 1장 1절에 의하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만큼 노쇠하여서 침상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다름이 아니라 열왕기상 1장 4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기원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윗은 침상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충분히 경험하고 온 전제로 확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할 때 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았다는 말에. 약속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 오래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는 겁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는 동안 그 손길을 눈앞에 펼쳐 보이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드디어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지쳐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이제 또 남은 반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호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진행을 맡은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일 빌라도의 패착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데에 더 신경 썼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부합한지에 더 집중하고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도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한 삶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고 주님의 마음에 더 부합한 삶을 살아내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을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흥교회의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이곳에 오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의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전하실 박현민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전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 사명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가족 모두 평안하게 하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근속들에게도 복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4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천국 같은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월드컵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월드컵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그래도 뭐 월드컵 즐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누군가 하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아닌가 싶어요. 저 선수 다 아시죠? 제 커피숍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리오넬 메시. 근데 저 선수가 저렇게 보여도 만 나이가 38이고요. 옛날 우리나라로 하면 40이래요. 지금 40인데 6번째인가 월드컵에 지금 출전해서 이제 뛰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주장으로 뛰고 있는데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가 알제리와의 경기였는데 거기서 해트트릭, 세 골을 혼자 넣은 거예요. 나이 40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경기가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였는데 거기서는 또 혼자 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에 연달아 몇 골요? 다섯 골을 넣었어요. 나이가 몇이라고요? 40에. 예, 축구 선수 나이 40에 여러분, 그건 뭐 노장

그림 있나요? 산책 축구다. 예. 어슬렁 어슬렁 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딱 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광석화처럼 그냥 뭐 저처럼 뭐 샥샥샥 해서 골을 넣더라 하는 거예요. 하, 역시 메시다. 예. 그냥 어슬렁 어슬렁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메시더라는 거예요. 진가가 드러나더라. 그렇게 분석한 그런 영상들을 몇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 우리 믿음이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는가? 위기의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 저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뭐 적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어. 물론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예수 믿는 거를 별로 티를 안 냈습니다. 사람들도 몰랐어요. 저분이 예수 믿는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 진가가 드러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요. 자기가 준비해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드리겠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와 한 도당, 한패인 것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평소에, 아,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던, 떵떵거리던 사람들, 특히 뭐 베드로나 제자들 거의 다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죽고 나니까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티안 내던 이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는 왜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다녔을까요?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발견한 메시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잃을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걸 티를 내면 잃을 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숨기고 티를 안 내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두려워서 숨겼나요? 이어서 볼까요? 9장 22절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 이러라. 출교 당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당시에 이교도들에 대한 유대인 출교 규정이 가장 심한 제재가 재산을 다 압류시킨대요. 그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생업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쌓아놓은 재산을 잃을까 봐.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 재산, 이거 잃을까 봐. 왜 그런가?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보십시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어요. 재산이 많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얼마나 부자였냐? 이어서 59절, 60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랬습니다. 잠깐 뛰어나고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무덤들은요, 다 동굴이나 흙을 파서, 그게 서민들의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의 무덤이. 굴 안에. 근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 그랬어요. 왜 바위 속에 봤죠? 사람들의 정서가 바위는 견고하거든요. 이 무덤이 오래 갈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못했어요. 부자들만 했어요. 특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느냐? 당시에 여러분, 바위를 판다는 게 가능했습니까? 포크레인이나 뭐 굴삭기가 있나요? 중장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바위를 팔려면 누구를 동원해야 돼요? 석수들을. 인력을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잘 보려고 뭘 보냅니까?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줘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줍니다. 선물로 외교적인 관계를 잘 하려고. 목수와 석수, 목수는 나무 하는 사람, 석수는 돌 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부려서 바위를 파는 사람, 그 정도의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제 어릴 적 초등학교 동창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름이 하만원입니다. 이름부터 부티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친구 생일 파티에 집에 초대됐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서 어린 시절 자랐는데,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그 당시에 제일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선경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SK로 바뀌었죠. 그 친구가 거기 사는 친구였어요. 몇몇 아이들 초대받아서 생일잔치 갔는데요. 저는 그때 부의 기준이 뭔지 알았습니다.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 만원이 엄마가, 아줌마 여기 수박 좀 내와요. 그러니까 수박이 나와요. 애들 불고기 좀 더 갖다 주세요. 불고기 더 나와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부잣집은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있구나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파출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쓰지 않죠. 가사 도우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웠나? 다져놓은 입지가 좁아질까 봐입니다. 자, 오늘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밖에 없었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 빼고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들 정도의 기득권을 누린, 뭐 초선 아니고 재선 3선 이상 그 정도급의 사회적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4분의 1이 통계상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작 이제 선거철 되면 성경책 들고 대형교회 가는 모습 보이지만, 평소에 이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지는 우리가 잘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티를 안 내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그렇죠. 왜 그렇죠?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표 못 받을까봐 숨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성도님들도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기 가득 하시지만,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거 우리 인간적으로 좀 이해는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직장이 좀 다른다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이나 주일에도 제가 늘 매주 주일 지킬 수 없는 분위기예요. 특히 사장이 기독교인들 너무 싫어합니다. 옛날에 교인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엄청 싫어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주일 매번 그렇게 못 옵니다. 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누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 가운데 말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그게 우리의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도 하나님 마음을 100% 모릅니다. 기록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한번 괄호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 아리마대 요셉뿐 아니라 당시 고위 관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출교당할까봐 티 안 내고 있었대요. 오늘 요셉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요? 그들은
사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티안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다 이해해. 뭐 너희 직장이 그런데 뭐 어떻게 내가 이해할게. 주를 한 번씩 빠져도 그래 대학 가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취업하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돼. 그러면 뭐 옛날 것다 지워져. 하나님이 좀 이런 사랑의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이라고 상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데요. 그래? 네가 나보다 사람의 시선을,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출세를,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더 중시 여긴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야. 네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이두 가지. 하나는 재산을 잃을까봐. 하나는 다져놓은 사회적 입지가 좁아질까봐. 이두 가지 때문에 티내고 드러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핵심은 이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에 커밍 아웃.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커밍 아웃이 여러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뜻인데 요새 동성애자들이 뭐저 게이입니다 이럴 때 커밍 아웃이라 표현 쓰는데 좀 갖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커밍 아웃.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걸 지금 밝혔다는 거예요. 43절에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가 뭐죠, 여러분?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이제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숨겼어요. 티안 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 시신을 요구하고, 내가 사실 예수의 제자였어. 내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커밍 아웃을 할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조크를 담아 놓은 책이 있는데, 뭐 탈무드 비슷한 책,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크를 해놨어요. 어느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친구가 요셉에게 물었대요. 아니, 자네 나중에 죽으면 가족들하고 쓰려고 만들어놓은 그 좋은 바위 무덤을 왜그 쓸데없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내줬나? 이렇게 친구가 물었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조크예요 하는 말이, 아, 그냥 금토일 주말 3일만 쓰신다길래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웃으시는 분은 굉장히 하이입니다. 예. 근데 그건 이유가 아닐까요? 그치? 조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가 용기를 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의 그 진정성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은 숨겼어요. 그런데 그가 커밍아웃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뭐라고요? 이일 후에입니다. 이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목격한 후에 그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요셉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 말도 들었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지적인 동의도 돼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동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시간 전에 말로만 설교하던 그 예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요, 내가 뭐라고 저분이 나를 위해 저렇게 죽느냐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누가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로만 듣던 그 사랑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실현해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거는 진짜다. 나를 위해 진짜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 죽는다고. 이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예요. 그냥 설교 듣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죽었다고 저분이. 이게 이제 믿어진 거, 그 진정성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죠.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이분을 위해 뭔가를 해드려야 돼요.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시신이라도 모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목격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음성이 들릴 때, 주님 날 사랑하시구나 알고 깨달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었어요. 언제 진짜 확실히 깨달았냐, 그 다음에.

딱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간증 아닙니까? 그동안 설교 많이 들었고 많은 이적 봤어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완벽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거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이제는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어요? 사랑한다 다 말은 하지만 누가 나를 위해 죽어요? 근데 저분은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걸 보고 진짜 알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뭐 우리 교회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ROTC 훈련을 받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수류탄 오폭 사고로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3일 만에 깨어나 보니까 병원인데 국군 통합병원인데 한쪽 팔이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치 보니까 자기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흐느끼며 그냥 울고 있어요. 상황 판단을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아 냉정해집니다. 냉정한 표정과 어투로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를 버리라고. 그냥 떠나라. 다른 남자 만나라고. 굉장히 강하게 매섭게 여자친구를 몰아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나가더니 그 다음날부터 그 병실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와서 씻기고 닦이고 온갖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2주 동안 그 여자친구가 그러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아빠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막 험상궂은 표정으로 막 야단을 칩니다. 뭐라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딸한테. 가자 그러고 손목 잡고 끌고 나가려는데 딸이 버티면서 말해요. 아빠 만약에 아빠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엄마가 아빠를 떠나면 아빠 마음이 어떠시겠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빠가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멋져 그냥 아빠 혼자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이 여자친구가 케어를 해줘요. 자, 그 광경을 지켜본 이 장교 청년이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아,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여자라면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든 이 여자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책을 주문해서 공부를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해요. 서너 달 준비를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번뜩이는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막 인정을 받고 막 승승장구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이분이 차가나 아이디어 상품이 대박을 친 게 두 개인데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하나로 샴푸.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약. 이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박을 친 거예요. 업계가 난리가 났어요. 십수년 만에 초고속.

임원까지 승진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조서환 장로님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때, 저 부인이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김경옥 씨예요. 김경옥 집사님. 네. 저 부인이 끝까지 지켜준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뭡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니까 이 사람과 함께할 날이 두렵지 않고 이 사람이면 되겠고 그 사랑이 동안하니까 나도 이 사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하죠. 믿음의 전당이라 할 만큼. 그런데 쭉 기록하면서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더 기록 못한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이죠.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같은 분 저렇게 죽었잖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저런 일을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도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죽여도 안 돼요. 사자굴에 넣어도 안 돼요. 사지를 찢어도 안 돼요. 생업을 앗아가도 안 돼요. 누나를 뽑아도 안 돼요. 가족을 몰살시켜도 안 돼요. 예수쟁이들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그 단어는 없지만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이제 숨길 수 없는 거, 내가 이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이제 저분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죽여도 안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마치고 오는 길에 우리 교회 암투병하는 집사님 병문을 들렀다 왔어요. 손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지금 몸도 너무 힘들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번민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집사님이 제 손을 잡고 오히려 이래요. 목사님 저 내일 죽어도 지금 마음 편안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도 안 불안하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에게. 심각한 암 상황인데 저 편안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마음 안 불안합니다. 저는 느꼈어요. 아, 이분이 지금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곳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다른 것 좀 다 차치하고 주님 더 사랑하는 데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하나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다마저도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대속하여 사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주님, 남은 생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 사랑 때문에 힘든 현실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부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께서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그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신 가정이지만 그래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지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속히 그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여러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환부를 어루만지사 주님 원하시면 고쳐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성실함을 주시고 또한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 부여잡고 살아내는 우리 이 시대 청년들 기억하사 저들의 내일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 사랑이 이깁니다. 시작.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의 파워로 한 주간 꼭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던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고 우리 권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2부 예배 폐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0: 사랑하시며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256-6300 256-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감사를 잘 표현해서 잊지 않아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